천연덕스럽게 따라 부르다가 아이고 아이고 아니지 거죽은 다 변했는데 마음만 어린이로구나 싶어지는 순간입니다. 세 곡 이어서 전해드렸어요. 현음 중창단이 노래했는데요. 윤석중 작사 윤극영 작곡 어린이날 노래에 이어서 좌승원 작사 작곡의 새싹들이다. 유종슬 작사 정연택 작곡 숲속을 걸어요. 오늘 어린이날을 맞아서 아주 싱그러운 어린이들의 발랄한 목소리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가정음악이에요.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샵 9310으로 보내주세요. 콩과 KBS 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9310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 커피에서 제공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저희 인스타그램 이벤트 중이에요.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강, 피아니스트 김선욱의 듀오 리사이틀이 5월 22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평택아트센터 대구

공연장에서 열리거든요. 5년 만에 돌아온 듀오 무대인데요. 두 연주자의 오랜 호흡이 녹아있는 소나타 4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1번, 바인베르크 바이올린 소나타, 슈트라우스와 레스피기의 바이올린 소나타까지 고전부터 20세기에 이르는 폭넓은 레퍼토리를 한 무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문자 말고요. 가정음악 인스타그램을 먼저 팔로우 하시고 관련 게시물에 댓글로 신청하시면 돼요. 총 5분께 5월 22일 금요일 저녁 7시 반 공연 관람권을 2장씩 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시면 DM으로 개별 연락드리고요. DM 받으시면 그때 성함과 휴대전화번호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곡을 연주하진 않지만 클라라 주미강과 김선욱의 듀오 연주로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5번 F장조 작품 24 봄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듣겠습니다.

클라라 주미강의 바이올린, 김선욱의 피아노 연주로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5번 F장조 작품 24 봄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사베리오 메르카단테의 플루트 두 대 클라리넷 그리고 혼을 위한 콘체르토네 F장조를 감상하시죠. 플루트의 엘레나 체코니이고요. 클라리넷의 루이지 마지스트렐리와 라우라 마지스트렐리 그리고 혼에는 알프레도 페드레티 입니다. 피에란젤로 젤미니가 지휘하는 라리오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사베리오 메르카단테의 플루트, 두대 클라리넷, 그리고 혼을 위한 콘체르토네 F장조를 들으셨습니다. 엘레나 체코니의 플루트, 루이지 마지스트렐리와 라우라 마지스트렐리의 클라리넷, 알프레도 페드레티의 혼이었고요. 피에란젤로 제르미니가 지휘하는 라리오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입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음악과 다른 예술, 음악과 사물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음악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시간, 음악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요, 음악 그리고 과정.

깊은 산속 어두워진 산길을 따라 남매가 열심히 걸어갑니다. 오빠 헨젤과 여동생 그레텔, 엄마에게 혼이 난 후 산딸기를 따러 온 남매는 길을 잃고 산속을 헤매고 있었어요. 그때 모래요정이 나타나 마법을 걸자 아이들은 스르르 잠에 빠져들죠. 천사들이 지켜주는 가운데 아침이 오고 이슬요정이 아이들을 깨우자 남매는 눈을 떴습니다. 햇빛이 나무 사이로 반짝이는 가운데 뭔가 알록달록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선가 향긋하고 달콤한 냄새도 풍기고요. 냄새가 나는 곳을 향해 가까이 다가간 남매는 깜짝 놀랐습니다. 팬케이크와 비스킷으로 덮인 벽과 지붕, 설탕으로 만들어 반짝반짝 빛나는 창문, 가장자리를 건포도로 두른 지붕까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집이 남매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배가 몹시 고팠던 아이들은 달려가서 벽과 지붕을 뜯어서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훔퍼딩크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에서 배고픈 아이들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해준 이 집, 바로 과자로 만든 집이었습니다. 독일의 작곡가 훔퍼딩크가 작곡한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1893년 12월 23일 독일 바이마르에서 초연됐습니다. 첫 공연 당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지휘를 맡기도 했죠. 오페라 속에서 헨젤과 그레텔 남매가 그렇게 좋아한 과자집은 사실 그렇게 달콤한 곳만은 아니었죠. 이 집에는 아이들을 유혹해서 잡아먹는 무서운 마녀가 살고 있었고요. 그 마녀도 진저브레드 생강과자 마녀였습니다. 헨젤과 그레텔 남매도 마녀에게 붙잡혔지만 지혜를 발휘해 무사히 빠져나오는 데 성공합니다. 사탕과 과자로 둘러싸인 마녀의 집만큼이나 아름답고 멋진 과자들이 등장하는 또 다른 음악도 있죠. 바로 차이콥스키의 발레 호두까기 인형. 크리스마스 전날 밤 생쥐대왕을 물리친 호두까기 왕자는 클라라를 아름다운 과자 나라로 데려갑니다. 초콜릿, 커피, 차, 사탕 등등등 각종 달콤한 디저트들이 가득 차있는 환상의 세계에서는 첼레스타 선율에 맞춰 사탕 요정이 춤을 추고 아라비아 요정은 깊고 흑한 커피향으로 코끝을 즐겁게 해줬는데요. 그렇게 과자 나라에서 한창 재미있게 즐기던 클라라는 어디선가 일어나라 깨우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눈을 뜨고 그제야 깨닫게 됐습니다. 과자 나라에서 보낸 환상적인 시간은 모두 꿈이었구나 하고 말이에요. 일상의 음악이 되는 시간, 오늘의 연결고리 음악 그리고 과자였습니다.

훔퍼딩크의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가운데 세 곡 준비했습니다. 나는 작은 모래의 요정, 저녁이면 나는 잠자러 간다네, 그리고 과자집에서 나는 바삭바삭거리는 소리, 이렇게 세 곡인데요. 모래 요정의 바바라 보니, 헨젤 앤 머레이, 그레텔 에디타 그루베로바입니다.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국립오페라 합창단과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입니다.

훔퍼딩크의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가운데 세 곡 들으셨습니다. 나는 작은 모래의 요정, 저녁이면 나는 잠자러 간다네, 그리고 과자집에서 나는 바삭바삭거리는 소리, 이렇게 세 곡. 모래 요정의 바바라 보니, 헨젤의 앤 모레이였고요. 그레텔의 에디타 그루베로바였습니다. 드레스덴 국립오페라 합창단이 함께했고,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어린이날 음악 그리고 과자로 함께했습니다. 아, 넘쳐나는 과자, 정말 그 풍성한 장면들이 있는 또 하나의 작품이죠. 차이콥스키의 발레음악 호두까기 인형 중에서 이막의 디베르티스망 함께 하겠습니다. 초콜릿 스페인의 춤, 커피 아라비아의 춤, 차는 중국의 춤, 트레팍 러시아의 춤, 갈대피리의 춤, 그리고 마더 지고뉴로 이어집니다. 사이먼 레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사이먼 웨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로 차이콥스키 발레음악 호두까기 인형 가운데 2막의 리베르티스망이었습니다. 초콜릿, 스페인의 춤, 커피, 아라비아의 춤, 차, 중국의 춤, 트레팍, 러시아의 춤, 갈대피리의 춤, 그리고 마더 지고니오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음악 그리고 오늘은 달콤한 과자가 생각나는 음악 전해드렸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 주 공연 선물 안내합니다.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제336회 정기연주회 보헤미아가 5월 19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부천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아드리앙 페리숑의 지휘로 드보르작 교향곡 7번과 8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어둠과 빛, 긴장과 해방이라는 감정을 보헤미아적 선율로 그려낸 드보르작의 작품을 만나실 수 있는 이번 공연 관람을 원하신다면 신윤주의 가정음악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과 휴대전화번호를 꼭 사연 본문에 남겨주세요. 다섯 상 추첨해서 동반 1인 가능한 공연 관람권 드립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선곡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빈 소년 합창단이었습니다. 요세프 슈트라우스의 휴가 여행길에서 들으셨어요. 앞서 들으신 곡은 리차드 로저스의 음악이죠. 사운드 오브 뮤직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가운데 외로운 양치기 Lonely Goatherd 줄리 앤드루스와 아이들이 함께 노래했습니다. 샵 9310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어에서 지원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나누고 있습니다. 6805 쓰는 분이에요. 애청자입니다. 처음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요즘 임윤찬 콘서트 곡을 열심히 예습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5월 중순 임윤찬 피아니스트 리사이틀 프로그램 듣고 계신가 봅니다. 그 가운데 한 곡 청하셨는데 함께 나누겠습니다. 슈베르트 소나타 17번 D장조 도이치번호 850 가슈타이너 중에서 3악장 스케르초 알레그로 비바체 트리오입니다. 오늘은 폴 루이스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폴 루이스의 피아노 연주로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17번 D장조 도지번호 850 가슈타이너 중에서 3악장 스케르초 알레그로 비바체 트리오 전해드렸습니다. 이 곡 청하신 6805 쓰는 분께 커피 한 잔 보내겠습니다.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 페스티브 오버처 축전서곡 작품 96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쇼스타코비치의 축전서곡 작품 96 들으셨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화요일 아침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마음속에 오직 한 사람의 음악만 채우고 깊고 진한 감동과 여운을 느껴보는 시간. 가정의 달인 5월은 음악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가족들을 만나볼 텐데요. 첫 시간인 오늘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아들까지 3대에 걸쳐 음악가의 삶을 살았던 타고난 재능을 대물림했던 신동 가족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모차르트 부자를 좋아하세요?

모차르트 가문에서 처음 음악을 시작한 레오폴트 모차르트는 1719년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제가 되길 원했던 부모의 바람과는 다르게 음악을 좋아했던 그는 18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음악가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1743년 잘츠부르크 주교의 초청을 받아 잘츠부르크에 정착하게 됐고요. 1763년에는 잘츠부르크 궁정악단의 부악장이 됐어요. 1747년 안나마리아 페르텔과 결혼한 레오폴트는 일곱 아이를 낳았는데 그중 두 아이만 살아남았습니다. 1751년에 태어난 마리아 안나와 5년 뒤에 태어난 볼프강 아마데우스였죠. 레오폴트는 두 아이에게 각별한 사랑을 쏟으면서 음악을 가르쳤어요. 특히 첫 딸 마리아 안나는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곧잘 연주했죠. 고사리 같은 손으로 건반을 두드리는 첫 딸, 난네르이라는 애칭으로 불렀던 사랑스러운 딸을 위해 레오폴트는 직접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아기자기한 매력이 있는 이 소품들은 처음엔 난네르리, 얼마 뒤에는 동생 볼프강 아마데우스가 연주하면서 모차르트 집에서 늘 들을 수 있는 멜로디가 됐습니다. 마리아 안나를 위한 음악 노트 가운데서 함께 하겠습니다. 레오폴트 모차르트 아버지가 쓴 곡 가운데 미뉴엣 5번 F장조와 미뉴엣 11번 F장조, 치프리안 카차리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레오폴트 모차르트의 마리아 안나를 위한 음악 노트 가운데 미뉴엣 5번 F장조와 미뉴엣 11번 F장조를 치프리안 카체리스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모차르트를 좋아하세요? 아니, 모차르트 부자를 좋아하세요? 이어가겠습니다.

1756년에 태어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는 아버지 레오폴트를 닮아 아기 때부터 음악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누나 난네르리 피아노 치는 걸 어깨

관심을 보이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종종 이렇게 묻곤 했대요. 나를 사랑하세요? 정말로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렇다는 대답을 들으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곧바로 피아노 앞으로 달려가 그 사람을 위해 연주를 들려주곤 했다죠. 어린 모차르트는 혼자서도 연주했지만 종종 누나인 란네를과 함께 연주했고요. 대여섯 살부터 작곡한 음악들은 제일 먼저 누나에게 보여주고 또 들려줬습니다. 1761년과 62년 사이 모차르트가 작곡한 음악들은 천진난만하고 음악을 사랑했던 남매 란네를과 볼프강의 다정한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조금 전 들으셨던 음악과 제목은 같습니다. 마리아 안나를 위한 음악 노트. 그런데 작곡가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예요. 누나를 위해서 쓴 음악 노트 가운데 48번, 53번에서 55번, 58번, 59번, 62, 63번. 서주 C장조 함께 하시겠습니다. 치프리안 카차리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마리아 안나를 위한 음악 노트 가운데 아홉 곡을 들으셨습니다. 48번, 53에서 55, 58, 59, 62, 63, 그리고 프렐루디움 서주 C장조까지 치프리안 카차리스의 연주였어요. 아홉 곡 총 연주 시간 10분 20초. 그러니까 한 곡당 1분이 조금 넘는 평균 길이의 아주 짤막짤막한 곡들인데요. 그 어린 나이에 작곡을 한 모차르트도 놀랍지만 그냥 아이들 이렇게 끄적댔을 악보를 소중하게 보관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가 연주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준 그 가족들에게도 참 고마움을 느낍니다. 오늘 누구누구를 좋아하세요 화요일 순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음악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가족들, 그 첫 번째 가족으로 모차르트의 가족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모차르트 부자를 좋아하세요. 이어갑니다.

우리에겐 신동의 이미지로 깊이 각인되지만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역시 아버지가 됐지요. 그는 생전에 여섯 자녀를 낳았고 두 아들만이 성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중 둘째 프란츠 크사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던 해인 1791년 여름 태어났습니다.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재능만큼은 확실히 대물림 됐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주니어라 불렸던 그는 어딜 가나 관심을 끌었습니다. 5살 때 연주회를 열고 11살 때 피아노 4중주를 작곡하면서 새로운 신동으로 주목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그런 기대와 관심은 늘 부담스러웠고 결코 넘을 수 없는 아버지라는 존재 앞에서 그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결국 프란츠 크사버 모차르트는 수많은 궁정의 제안을 거절하고 렘베르크라는 작은 마을로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조용하고 소박한 삶을 살았죠.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작곡한 오페라 돈조반니의 선율로 만든 그의 변주곡에는 음악가이자 아버지였던 볼프강 아마데우스에 대한 음악가 아들 프란츠 크사버의 존경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프란츠 크사버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조반니에 의한 7개의 변주곡입니다. 치프리안 카차리스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프란츠 크사보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 조반니에 의한 7개의 변주곡 치프리안 카차레스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누구누구를 좋아하세요? 5월에는 좀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음악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가족들을 한 주 한 주 만나볼 텐데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모차르트 부자를 좋아하세요. 레오폴트 모차르트에서 볼프강 아마데우스 그리고 프란츠 크사버로 이어지는 음악의 대물림을 음악으로 느껴봤습니다. 오늘도 2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정현, 작가 정준, 이가현, 전 신윤주였어요.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0: 안녕하세요. 카운터테너 이동규입니다. 클래식 음악의 가장 큰 매력은 먼 옛날 어느 먼 곳에 누군가가 만들었던 선율이 지금의 우리에게도 감동을 준다는 점이겠죠. 음악 자체의 생명력도 중요하지만 그 음악을 끊임없이 살아있게 하는 저와 같은 음악인들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언제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닿기를 바라고 있죠. 제 노래와 청취자를 가장 가깝고 편하게 연결해주는 매개체, 그건 바로 우리나라의 단 하나뿐인 클래식 음악 채널 KBS 클래식 FM일 겁니다.
1: 수신료의 가치 KBS 클래식 FM이 함께합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1923년 5월 1일 소파 방정환은 어린이 해방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유독 눈길을 끄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우주의 뇌신경의 말초는 늙은이에게 있지 않고 젊은이에게도 있지 않고 오직 어린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을 늘 생각하여 주시오. 방정환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마치 감각이 말초신경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뜻이 아닐까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느끼게 해주었던 어린 시절의 작은 기억들. 어린이날인 오늘 그 기억들을 함께 되새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파헬벨의 캐논,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려드린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어린이날이네요.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들이 오늘 하루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또 이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슬기롭고 밝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은 아름다운 길을 터주어야겠죠. 웃음이 꽃피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KBS 음악실 문을 열었습니다. 인터넷 콩, 모바일 콩 참여는 무료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있습니다. 음악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 글 남겨주시는 건 무료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린이날인 만큼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봤는데요. 동요를 좋아하신다면 채널 고정하셔도 좋겠습니다. 또 아이들과 같이 이동 중이시라면은 함께 노래 따라 불러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KBS 클래식 FM, KBS 음악실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을 맞아서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KBS 음악실 특별방송 동요의 마음, 마음의 동요. 동요는 엄마 아빠에게서 배우는 첫 노래이자 한창 자라나는 마음의 쉼터이기도 하죠. 맑고 고운 노랫말과 따스한 선율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우리 곁에 머무는 선물 같은 친구입니다. 어린이의 마음을 자라게 하고 어른의 마음도 다시 꿈꾸게 하는 노래, 동요와 함께하는 시간, KBS 음악실 어린이날 스페셜 동요의 마음, 마음의 동요. 지금 시작할게요. 오늘 감상할 첫 곡은 우리나라 최초의 창작 동요인 윤구경 작사 작곡 반달입니다. 이 노래의 탄생은 어린이날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1922년 소파 방정환은 세계 최초의 어린이 인권 선언이라 할 수 있는 어린이의 날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23년 3월 1일 방정환은 국내 최초의 어린이 잡지 월간 어린이를 창간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새와 같이, 꽃과 같이, 앵두 같은 어린 입술로 천진난만하게 부르는 노래. 그것은 그대로 자연의 소리이며 그대로 하늘의 소리입니다. 바로 그 월간 어린이의 창간 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창작 동요 반달과 고향의 봄을 비롯해 지금도 우리에게 익숙한 동요들이 실려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아이들이 우리말로 우리의 꿈을 꿀 수 있도록 당대 최고의 음악가들과 문학가들이 힘을 모아 만든 작품들입니다. 반달에 이어서 감상할 두 곡도 힘든 시기 우리 아이들의 꿈을 지키기 위해 만든 노래인데요. 먼저 소개할 곡은 윤석중 씨의 권길상이 곡을 붙인 둥근 달입니다. 한국전쟁 중에도 천막교실을 열어 어린이들에게 동요를 가르쳤던 음악 선생님 권길상의 대표곡이죠. 권길상은 해방 후 최초의 어린이 합창단 봉선화 동요회를 만들어 수많은 동요를 쓰고 가르쳤습니다. 즐길 것이 마땅치 않았던 그 시절 라디오는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오락거리였는데요. 그때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권길상의 둥근 달, 꽃밭에서와 같은 동요들이 소개되며 아이들이 널리 불렀다고 하네요. 이어서 들을 곡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경종의 시에 이계석이 곡을 붙인 동요 초록바다. 많은 분들 기억하시나요? 이계석은 평안북도 선천에서 태어나 40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파랑우산, 검정우산, 찢어진 우산이 등장하는 동요, 우산을 비롯한 수많은 동요들을 작곡했습니다. 그럼 동요 세 곡 이어드릴게요. 반달, 둥근달, 초록바다. 감상하시죠.

노래 세 곡을 쭉 이어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윤구경 작사 작곡 반달, KBS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였고요. 이어서 윤석중 작사 권길상 작곡 둥근 달, 그리고 방금 들으신 박경종 작사 이계석 작곡 초록바다. 이렇게 두 곡은 한국 아카데미 소년 소녀 합창단의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KBS 음악실, 오늘은 어린이의 마음을 자라게 하고 어른의 마음도 함께 꿈꾸게 하는 동요를 들어보는 어린이날 스페셜 동요의 마음, 마음의 동요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린이와 동요를 사랑했던 두 어른의 작품들 만나볼게요. 맑은 서정으로 그리움을 노래한 작곡가 이수인과 그 시절 어린이들의 영웅 한용희 입니다. 이수인은 수많은 밤은 떠나갔어도 내 맘의 강물 끝없이 흐르네로 시작하는 국민 가곡 내 맘의 강물을 쓴 한국 가곡의 대표 작곡가죠. 그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500곡 가까운 동요를 작곡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동요를 만든 작곡가로도 손꼽힙니다. 아이들에게 그저 무언가라도 주고 싶은 마음에 하나 둘 쓰기 시작한 것이 그리 되었다고 하네요. 아들의 100일 즈음하여 쓴 곡 방울꽃과 앞으로 둥글게 둥글게를 비롯해서 널리 알려진 작품들이 정말 많습니다. 동심은 거짓이 없는 진실이고 누구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의 고향이라는 말을 즐겨 했던 이수인. 그의 여러 작품들 중에서 아이들의 꿈을 한 뼘 더 키워주었던 윤석중의 시에 곡을 붙인 앞으로 앞으로를 준비했고요. 이어서 들을 곡은 어효선 작사, 한용희 작곡, 파란 마음, 하얀 마음입니다. 한용희 작곡가는 1954년부터 방영된 국내 최초이자 국내 유일의 어린이 전문 음악 프로그램 누가 누가 자라나를 만든 스타 프로듀서이기도 하죠. 그는 방송국에 입사하기 전부터 종달새 동요회를 결성하고 이끌 정도로 동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1954년 서울중앙방송국, 지금의 KBS PD로 입사한 후 동요를 듣고 즐길 수 있는 어린이 프로그램들을 제작하며 한국 동요 문화를 바꿨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당시 어린이들이 출연하는 노래자랑 누가 누가 자라나와 퀴즈 프로그램 무엇일까요를 제작하고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개 방송을 기획한 사람도 바로 한용희였습니다. 공개 방송이 있는 날이면 방송국일 때는 방청하려는 어린이들로 꽉 메워질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 한용희의 노력과 그 뜻에 동참했던 수많은 문학인들, 작곡가들을 통해서 동요는 1950년대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두 작곡가의 음악 이어서 들어보시죠. 윤석중 작사, 이수인 작곡, 앞으로 앞으로, 어효선 작사, 한용희 작곡, 파란 마음, 하얀 마음. 두 곡을 선명의 어린이 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죠.

동요 두 곡을 함께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어효선 작사 한용희 작곡 파란 마음 하얀 마음, 앞서 보내드렸던 곡은 윤석중 작사 이수인 작곡 앞으로 앞으로, 모두 선명의 어린이 합창단의 합창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 노래를 언제 마지막으로 불렀었는지는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희한하게 가사가 다 생각이 나네요. 따라 불러보게 되는 것이. 어린 시절 기억력은 정말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KBS 음악실 어린이날 스페셜 동요의 마음, 마음의 동요 보내드리고 있고요. 우리나라 동요의 역사에서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개최됐던 창작 동요제 또한 빼놓을 수 없죠. 명실상부 최고의 동요제였던 이 행사는 새로운 동요를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이고 작사가, 작곡가, 어린이 성악가 모두에게 명성을 안겨주는 스타 등용문 역할을 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탄생한 동요는 한창 성장하던 합창 문화와 맞물려 합창곡으로 편곡되며 어린이 합창 문화의 성장을 이끌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두 합창곡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1984년 창작 동요제에서 1등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던 이동진 작사, 최현규 작곡, 노을입니다. 당시 평택 성동초등학교 6학년 권진숙 어린이가 불렀었죠. 오늘은 월드비전 선명의 합창단의 노래로 감상해보시고 이어서 1996년 대회에서 김채원, 김효빈, 유채화, 문채영 어린이가 함께 불러 대상을 차지했었던 박영신 작사 작곡의 네잎클로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KBS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로 준비합니다.

멜로디도 아이들의 음성도 참 예쁩니다. 두 곡 보내드렸어요. 먼저 감상하셨던 곡은 이동진 작사, 최연규 작곡, 노을, 월드비전 선명의 합창단의 합창이었고 방금 들으셨던 곡은 박영신 작사 작곡, 네잎클로버, KBS 어린이 합창단이 노래했습니다. KBS 음악실 어린이날 스페셜 동요의 마음, 마음의 동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선율만으로도 그리운 기억을 불러오는 음악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2024년 파리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파리 오페라 코미크 극장에서는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국립심포니로 구성된 이른바 음악국가대표팀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 무대에서는 이영조의 오페라 처용이 공연되며 큰 박수를 받았는데요. 당시 이영조 작곡가는 감격을 감추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작품은 아버지 이흥열 작곡가의 곡 섬집 아기를 뛰어넘을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곡에는 쉽고 단순한 선율만으로 오래도록 마음에 머무는 힘이 있다는 것이었죠. 그 표현 그대로 오랫도록 우리 곁을 지켜온 선율 이흥열의 섬집 아기를 오늘은 리차드 용재훈일의 비올라 기타리스트 김진택의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곡을 더 보내드릴게요. 강원도 고성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500여 곡에 이르는 동요를 작곡했던 음악 선생님 김공선의 과수원길을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어보시고 계속해서 1925년 당시 12살 소녀였던 최순애가 잡지 어린이를 통해 발표했던 시에 박태준이 곡을 붙인 오빠 생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2살 소녀가 오빠를 그리던 마음을 담은 그 노래 오늘은 앙상블 그리움의 연주로 들어봅니다.

세 곡 쭉 보내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이응열의 섬집아기, 리차드 용재 온일의 비올라, 김진택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김공선 곡 과수원길,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 방금 들으신 박태준 곡 오빠 생각은 앙상블 그리움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 세 곡은 살짝 눈물 버튼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 누군가가 나에게 불러주었었을 것이고 나도 따라 불렀었고 또 지금은 나의 자녀들, 손주들에게 여전히 부르게 되는 그런 멜로디가 아닐까 싶습니다. 동요는 늘 우리 곁에 함께하고 있네요. 어린이의 마음을 자라게 하고 어른의 마음도 꿈꾸게 하는 동요 함께 들어보고 있습니다. KBS 음악실 어린이날 스페셜 동요의 마음, 마음의 동요. 오늘 끝으로 준비한 동요는 피아니스트 박종화의 동요 음반 누나야에서 한 곡을 골라보았는데요. 박종화는 5살에 한국을 떠난 이후 일본, 미국, 스페인, 독일, 프랑스 등 세계를 떠돌며 활동해서 피아노 유목민이라 불리는 음악가이기도 합니다. 어려서부터 해외에서 살다 보니 제대로 아는 우리나라 노래가 없었고 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자신의 아이를 키우며 들은 동요 한 곡을 계기로 스스로의 뿌리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릴 적 아버지가 기타를 치며 불러주시던 동요, 자신의 뿌리를 담은 그 노래를 시작으로 박종화는 동요를 편곡하고 연주하며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결과물이 담긴 음반 누나야에서 한 곡 감상할게요. 새야 새야 파랑새야, 피아니스트 박종화의 연주입니다.

새야새야 파랑새야 박종화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동요와 함께한 오늘 어린이날 스페셜 마음에 드셨을까요? 이동하시면서 또 나만의 음악 감상 시간으로 보내시면서 마음에 잔잔한 위로와 추억과 기쁨이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끝곡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26번 그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입니다. 임지영의 바이올린, 임동혁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26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임지영의 바이올린, 임동혁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행복한 5월 5일 어린이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윤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아이와 함께 여행을 하다 보면 부모들이 당혹감을 느끼는 순간이 있죠. 멋진 경관을 보여주려고 데려왔는데 정작 아이들은 심드렁해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는데요. 바다를 보여주러 갔더니 아이가 나뭇가지로 해변에 낙서만 하더라. 마당을 예쁘게 꾸며둔 카페에 데려갔는데 정작 아이가 관심 있어 한 건 솔방울과 돌멩이더라 같은 이야기들이요. 아이들은 아주 작고 평범한 것에서도 재미와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재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그럴듯한 볼거리를 찾아 헤매는 사이에 아이들은 나뭇가지와 돌멩이에서도 즐거움을 발견하고 나니까요. 아이들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세상은 조금 더 재밌고 아름답지 않을까요? 작고 대단치 않은 것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어린이들에게 더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은 오늘입니다.

비제의 어린이 놀이 가운데 첫 번째 곡인 행진곡, 다섯 번째 곡인 갈롭 들었습니다. 샤를 디투아가 지휘하는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을 맞아서 아이들의 시선에 관한 이야기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누구나 그랬던 것 같아요. 개미굴만 쳐다보고 있어도 너무 신기하고 재밌잖아요. 어떻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재미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눈이 어른이 되면 될수록 흐려지는 것 같은데요.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법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한 수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린이날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아이와 함께 있는 부모님들 계시고 또 오늘도 저처럼 열심히 또 일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한참 전에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고 계실 분들, 그 외에 모든 분들까지 동심을 한번 떠올려 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은 언제나 기다리고 있는데요. 신청곡은 바로 전해드리지는 못하지만 미리 넣어두시면 저희가 원하시는 때에 맞춰서 함께 듣도록 할게요. 문자 메시지는 샵 9310번입니다.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이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으로 듣는 분들은 그냥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저희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은 방송 시간이 끝나도 언제든지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활짝 열어놨습니다. 이번에 들을 곡은 프랑스 노래인 아비뇽 다리 위에서입니다. 생로랑 어린이 합창단, 장피르 랑파레 플룻, 모리스 앙드레의 트럼펫 연주입니다.

어린이의 음성으로 또 동심으로 돌아가는 세 곡을 이어서 들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프랑스 노래인 아비뇽 다리 위에서 생로랑 어린이 합창단과 장피에르 랑팔의 플룻, 모리스 장두라의 트럼펫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곡은 독일 노래 헨쉔 클라인 꼬마 한스였고요. 우리 번화한 노래 제목은 나비야 나비야였죠. 소프라노 힐데 귀덴의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좌승원 작사 작곡의 새싹들이다 브릴란테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2190번 쓰시는 분, 아들이 1년 만에 캐나다에서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우울해하네요. 엄마 보고 싶었어 라는 말보다 14년 동안 키운 닥스훈트에게 달려갔는데 지난달 밥도 안 먹고 잠만 자서 아 이제 좀 떠나보낼 때가 됐나 보다 했는데 이달에는 더 쌩쌩하니 뛰어다녔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들을 못 알아보고 있어서 너무 속상하네요. 둘 사이가 아주 각별했는데 강아지가 치매가 온 것 같아서 너무 안쓰럽다고 하셨어요. 아 얼마나 기대하고 왔을 텐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아드님을 또 기다려준 게 아닐까 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신실님께서는 30개월 아기 점심 먹으면서 함께하고 계시군요. 예전에는 피아노를 많이 연주하셨었나 봐요. 아이들과 듣기에도 피아노 연주곡이 참 좋잖아요.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드뷔시의 Children's Corner 가운데 세 번째 곡인 인형을 위한 세레나데, 여섯 번째 곡인 골리웍스 케이크워크입니다.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로 들을게요.

디카의 마법사의 제자였습니다. 조르주 프라트르가 지휘하는 프랑스 내셔널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드뷔시의 칠드런스 코너 가운데 세 번째 곡인 인형을 위한 세레나데, 여섯 번째 곡인 골리웍스 케이크웍이었습니다.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로 신실님과 함께 들었는데요. 가정보육하시면서 음악 임용까지 준비 중이시군요.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라면서 들었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두 곡은 귀에 정말 익은 모차르트의 두 곡인데요. 먼저 디베르티멘토 17번 D장조 QL 334번 가운데 3악장 미뉴에토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 취임버 앙상블의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모차르트의 두 곡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아이나 클라인의 나흐트 무직 퀘 525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를 리샤르 갈리아노의 아코디언 연주에 여러 연주자들의 연주로 들었는데요. 아코디언 연주로 들으니까 좀 더 귀여운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디베르티멘토 17번 디장조 퀘 334번 가운데 3악장 미뉴에토였습니다.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 취임버 앙상블의 연주였습니다. 2369번 쓰시는 분, 부모님과 동생과 함께 구례 여행 다녀왔어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함께하지 못했었는데 2박 3일 여행하면서 또 새로운 추억거리를 만든 것 같아서 행복하네요. 엄마 아빠 언제나 저희와 함께 웃어주세요.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지갑이 좀 가벼워지는 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달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평소에 쑥스러워서 못하셨던, 표현을 못하셨던 분들도 당당하게, 무심하게 카네이션 혹은 어린이날 선물을 건네면서 사랑한다고 한번 표현해 보실 수 있겠죠? 이번에 들을 곡은 쿠프랑의 신비한 바리케이드입니다. 트레버 피녹의 합시코드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세 곡 이어서 들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쿠프랑의 신비한 바리케이드, 트레버 피녹의 합시코드 연주였고요. 이어서 구태영님께서도 청해 주신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였습니다. 알베르트 마이어의 잉글리시 혼, 베를린 바로 그 솔리스텐의 연주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라모의 에베 축제 가운데 론도 형식의 뮤제트와 땅불행이었고요. 레이몬드 레파드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 주 선물 두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연 선물은 프랑스 오베르뉴 론 알프 국립 오케스트라와 첼리스트 양성원이 무대에 오르는 공연인데요. 오베르뉴 론 알프 국립 오케스트라는 절대적인 완벽함과 특색 있는 음색으로 주목받는 오케스트라입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상임지휘자 토마스 체트마이어 그리고 첼리스트 양성원과 함께 데카클래식에서 발매한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1번의 현악 오케스트라 버전을 직접 들으실 수 있고요. 브리튼의 단순한 귀향곡 차이콥스키의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세레나데도 연주됩니다. 또 우리 작곡가인 박성아의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부서진 위성들이 국내 초연되는 무대이기도 한데요. 5월 1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이 공연에 5분 초대합니다. 각 두 장씩 드리고요. 이 공연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프랑스라고 저희 홈페이지 선물 게시판에 말머리에 달고 신청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 또 다른 선물은 문화예술 전문 종합월간지 아르떼 매거진 5월호입니다. 5월호 커버 스토리에서는 국립 발레단장 겸 예술감독의 임기를 마친 발레리나 강수진을 조명하는데요. 1986년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최연소이자 동양인 최초로 입단해 역사를 써내려간 그녀가 인생의 경험들을 국립발레단 운영에 오롯이 녹여낸 이야기를 보실 수 있고요. 내일인 6일을 시작으로 전국 투어를 통해 슈베르트와 스크리아빈의 음악을 들려줄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이야기, 전 세계 G세대를 사로잡은 비보잉 카운터 테너 야쿱 유제프 오를린스키의 이야기도 실려 있습니다. 예술계 소식이 풍성하게 담겨있는 아르떼 매거진 5월호 총 5분께 드릴게요. 매거진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아르떼라고 말머리에 달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공연 선물과 아르떼 매거진 모두 당첨자 명단은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선물인 아르떼 매거진 5월호에서 집중 조명된 카운터 테너 야쿱 조세프 오를린스키의 노래로 카치니의 아마릴리 미아벨라, 아마릴리 내 사랑 전해드리죠. 일포모도로의 연주입니다.

카츠니의 아마렐리 미아벨라, 아마렐리 내 사랑이었습니다. 카운터 테너 야코프 유제프 오를린스키의 노래와 일포모도로의 연주였습니다. 영주님, 싫은 소리는 뇌에 흔적을 남겨서 오래 기억되고 자연의 소리 같은 좋은 소리는 귀와 뇌를 스쳐 지나간다고 합니다. 찌꺼기가 남지 않죠. 클래식 음악은 자연의 소리에 가까워서 자주 들어도 실증 나지 않는가 봐요. 하셨는데요. 여러분은 점심시간에 클래식, 어린이날 보내드리는 생생 클래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산뜻한 클래식, 생생 클래식. 생생 클래식에 머물다 가세요.

1990년대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었던 애니메이션 영심이에는 이런 노래가 등장합니다.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 둘이면 둘이지 셋이겠느냐, 셋이면 셋이지 넷은 아니야. 그렇게 이 노래가 영감의 씨앗이 된 듯한 동화책 한 권이 있는데요. 송미경 작가가 글을 쓰고 엘리 작가가 그림을 그려 만든 지니의 숫자 노래라는 책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동화책은 뜻밖의 부모들을 고민에 빠뜨립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선물해 주는 게 좋을까 하는 고민 말이죠. 그림책 지니의 숫자 노래 속 주인공 지니는 토끼 마을에 살고 있는 토끼입니다. 책 속의 토끼 마을에선 숫자는 그리 중요치 않고요. 지니도 학교에서 숫자 대신에 동그라미 그리기를 배웁니다. 지니의 부모는 토끼 마을에서 잼을 만들어 팔았고 집에서 함께하는 시간 동안 지니의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했던 가정에 불안이라는 불청객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생쥐 마을의 생쥐들은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숫자를 배우고 덧셈과 뺄셈도 할 줄 안다는 이야기를 지니의 부모가 들은 건데요. 자기 자식만큼은 큰 도시에서 숫자도 깨치고 조금 다르게 살아가길 바랐던 부모는 지니를 데리고 생쥐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숫자를 아는 세상, 숫자가 중요한 세상으로 말이죠. 동그라미 그리기를 좋아했던 지니는 그곳에서 그런대로 적응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숫자 3까지밖에 익히지 못했다는 점을 빼면 말이죠. 하지만 그건 지니에게 3 이상의 수는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먹은 채소가 몇 개인지는 셀 필요가 없었고 화장실은 하나, 방은 두 개. 가족은 지니와 엄마, 아빠까지 세 명이니까 3까지만 알면 충분했죠. 하지만 그 이상을 익히게 하기 위해서 지니의 부모는 부업까지 해서 과외를 시킵니다. 생쥐 마을로 이사와서 하게 된 하수구 청소일 외에도 또 다른 노동을 해야 했던 거죠. 고단한 날들 속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은 줄어들었고 생쥐 마을에선 거듭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니 아빠가 일하던 중 크게 다치기까지 한 뒤에 다시 토끼 마을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자신을 위해 무리하는 부모를 설득시킨 지니의 말은 이렇습니다. 저는 언제나 숫자 1, 2, 3은 확실히 아는 토끼였어요. 동그라미는 확실히 아는 토끼였다고요. 하지만 이제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다고 생각하니 숫자 노래는 어쩐지 멍청하게 느껴져요. 저는 모르는 게 너무 많은 토끼가 된 거예요. 그렇게 경쟁과 효율, 비교로 가득한 생쥐 마을에서 돌아온 지니네 가족. 이때 지니가 만들어 부르는 숫자 노래는 울림을 줍니다. 세상 모든 숫자는 많거나 적당해. 적거나 적당해. 몰라도 된다네. 알아도 똑같지. 1이면 하나지 둘이겠느냐. 2면 둘이지 셋이겠느냐. 노래면 노래지 그거면 됐지. 생쥐 마을에서 지니가 진정으로 배워온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배웠고 그것으로 충분한 것 같았습니다.

차이콥스키의 어린이를 위한 앨범 작품 39번 가운데 8번째 곡인 왈츠, 10번째 곡인 마주르카였습니다. 엘레나 필로노바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는데요. 이 곡은 차이콥스키가 조카 보브를 위해 작곡한 앨범에서 전해드렸는데 아이들의 하루 일상과 감정 그리고 환상을 24개의 짧은 피아노 곡에 담고 있는 곡인데 그 중에서 두 곡을 골라서 들어봤습니다. 한낮의 페르마타 오늘은 도서출판 주니어 RHK에서 나온 책 지니의 숫자 노래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물론 뭐 숫자는 나쁘고 동그라미는 옳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교육의 의미는 무엇일까? 행복은 무엇일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선물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만드는 책이었습니다. 책 속에서 지니는 자기 생각을 똑부러지게 말하게 됩니다. 확실하게 아는 것만으로도 살아가기에 충분해요 라고 말하는데 이게 더 배울 게 이제 없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자기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뜻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지니의 부모는 더 많은 지식을 넣어주려고 했지만 지니는 지혜를 많이 얻어서 돌아온 것 같죠. 때로는 어른들보다 아이가 더 똑똑하게 현자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도 동심이 새록새록 살아 숨쉬는 그런 곡입니다. 제리 리빙스턴이 작곡한 신데렐라 가운데 비비디 바비디브입니다. 요정 할머니 페리 간마더라고 하죠. 신데렐라를 막 호박마차 만들어주고 헌옷을 막 드레스로 바꿔주고 할 때 외우는 아주 유명한 마법의 주문인데요. 몰몬 터버너클 합창단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어깨가 들썩들썩하는 세 곡이어서 들었습니다. 먼저 들은 신곡은 제리 리빙스턴이 작곡한 신데렐라 가운데 비비디 바비디부였고요. 월몬 터버너클 합창단의 노래였습니다. 헨리 맨슨이의 베이비 엘리펀트 워크, 아기 코끼리의 걸음마는 제임스 걸웨이의 플룻과 헨리 맨슨이까지 미하는 내셔널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디니쿠의 오라 스타카토, 레리 아들러의 하모니카 연주로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열기를 좀 더 끌어올려서 에네스쿠의 루마니아 랩소디 1번 작품 11번의 1번을 함께 하겠습니다. 레오폴드 스토콥스키가 지휘하는 RCA 빅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아나스쿠의 루마니아 랩소디 1번이었습니다. 작품 11번의 1번이었고요. 레오폴드 스토코프스키가 지휘하는 RCA 빅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이번에는 4889번 쓰시는 분이 청해 주신 쇼팽의 발라드 1번 G단조 작품 23번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워낙 많은 연주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어서 다양한 연주로 접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러시아의 피아니스트이자 퀸 엘리자베스 콩쿨 출신의 안나 비니스카야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4889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 쇼팽의 발라드 1번 G단조 작품 23번이었습니다. 안나 비니츠카야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다음 곡은 파야의 La Vida Breve 가운데 단자 에스파뇰라 스페인 춤곡 1번입니다. 지안왕의 첼로와 웨란 조시오의 기타 연주입니다.

카스텔노버 테데스코의 기타 협주곡 1번 디장조 가운데 3악장 리드미코 에 카발레레스코였습니다. 크리스토퍼 파크닝의 기타, 유스 뮤지션 파운데이션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파야의 라비다 브레베 가운데 단짜 에스파뇰라 1번, 지안왕의 첼로 웨란주쇼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다음 곡도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곡이죠.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가운데 백조, 박종성의 하모니카, 조영훈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색상스의 백조, 박종성의 하모니카와 조영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현웅님께서 우리 딸은 반달을 좋아합니다. 한 달에 두 번 찾아오는 반달 보려고 달력에 표시해 두는데요. 이번 어린이날 밤에는 반달을 볼 순 없지만 귀로 들려주고 싶어요 하시면서 오케스트라를 위한 반달을 청해 주셨어요. 고은서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 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 명음반 매주 화요일 중심 시간대에 집중감상곡, 교향곡, 관현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버트 슈만의 교향곡 3번 E플랫장조 작품번호 97 라인 전악장을 레나드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위너 필하모니카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요하네스 브람스의 피아노 5중주 F단조 작품번호 34 크리스토퍼 에셴바흐의 피아노와 아마데우스 4중주단의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인주 명음반 오늘 첫 곡 프란치 리스트의 교향시 가운데 한 곡 준비했습니다. 베토벤의 설레에 따라서 리스트는 자신의 교향시도 어둠에서 광명이라는 그런 그 주제를 갖고 모토를 갖고 작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곡이죠. 타소, 비탄과 승리, 썰 번호 96, 쿠르트 마주어가 지휘하는 라이프치히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작곡가 가운데 프란츠 리스트만큼 독서량이 많았던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 산물들이 그의 음악으로 다 표현되고 있습니다. 타소, 비탄과 승리, 작품 번호 96, 교향시죠. 코르트 마주어가 주연하는 라이프치히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 연주, 오늘 명연주명반 첫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람스의 피아노 5중주입니다. 이 시간 통해서는 폴리니와 이탈리아 4중주단의 연주 많이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은 단아한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피아노 5중주의 부단조 작품 번호 34, 크리스토퍼 에셴바흐의 피아노 아마데우스 4중주단의 연주입니다.

요한네스 브람스의 피아노 5중주의 부단조 작품번호 34, 크리스토퍼 에셴바크의 피아노와 아마데우스 4중주단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니콜라이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태양에 대한 찬가, 살바토레 아카르도의 바이올린, 라우라 만치니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니콜라이 림스키코르사코프의 태양에 대한 찬가, 살바토레 아카르도의 바이올린, 라우라 만치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명연주 명음반 매일 장르별로 집중 감상곡 정해놓고 해설과 함께 대곡 위주로 음악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슈만의 교향곡 3번이죠. 라인 전악장 준비했습니다. 1850년이죠. 슈만은 페르디난트 힐러의 추천으로 뒤셀도르프의 지휘자가 돼서 9월에는 드레스덴에서 뒤셀도르프로 이사를 합니다. 3번 교향곡은 이 라인 지방으로 여행을 하면서

그래서 또 머물게 된 걸 계기로 해서 만들어진 곳으로 이제 보통 라인 교향곡으로 불리고 있죠. 특히 쾰른과 그 성당은 슈만에게 아주 강렬한 인상을 줬죠. 사악장은 장엄한 의식의 반주적인 성격으로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쾰른의 대주교가 추기경으로 승격된 것을 축전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작품 번호 129의 첼로 협주곡이 작곡되기도 했죠. 이 교향곡은 그 뒤를 이어서 11월 2일부터 9일 사이에 단숨에 완성이 됩니다. 이 악장의 스케르초가 빈풍의 스케르초가 아니라 민속 춤곡인 유연한 그런 점, 그리고 사악장의 전주곡 같은 성격으로 삽입되어 있다는 점, 그래서 양식상의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악장에서는 베토벤의 교향곡 영웅과 어떤 근친성을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초연은 완성된 다음에, 다시 말해서 1851년 2월 6일 뒤셀도르프에서 슈만 자신의 지휘로 이루어졌고요. 같은 달 25일에도 역시 슈만 지휘로 쾰른에서 연주됐지만 초연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쨌든 슈만을 대표하는 그런 명작으로 오늘날 자주 연주되고 있죠. 정말 웅원한 그런 기백과 또 시원한 느낌들 이런 걸 담아내고 있는, 물론 이제 슈만의 관현악적인 약점을 지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슈만 자체의 매력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수수한 매력이 또 있죠. 오늘 연주는 정말 이 곡에 관한한 뭐 이의 제기가 필요 없는 그런 명연 중의 명연입니다. 번스타인의 지휘로 준비했습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교향곡 3번 이프레장쇼 작품 번호 97 라인, 레나드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비너 필하모니코의 연주입니다.

로버트 슈만의 교향곡 3번 이플레장쇼 작품번호 97 라인 전악장이었습니다. 레나드 번스타인이 주연하는 비너 필하모니코의 연주였습니다. 이 곡은 말러가 관현악 파트보를 새로 쓴 그런 버전이 있죠. 이런 버전으로도 가끔 연주가 되곤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말러가 너무 과장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슈만 그 자체로 아름다운 그리고 감동적인 곡입니다. 수서함이 있죠. 로버트 슈만의 교향곡 3번 이플레장쇼 작품번호 97 라인 전악장 레나드 번스타인이 주연하는 비너 필하모니코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 곡 안토니오 비발디의 4개 가운데 협주곡 G단조 리옹번호 315 여름 볼프강 슈나이더 안의 바이올린 루돌프 바움가르트너가 주연하는 페스티벌 스트링스 루체른의 연주입니다.

비발디의 4개 가운데 협주곡 G단조 리옹번호 315 여름 볼프강 슈나이더의 바이올린 루돌프 바움가르트너가 주연하는 페스티벌 스트링스 루체른의 연주였습니다. 명은지 명음반 끝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해방전 동료들은 쓸쓸하고 슬픈 게 많았다. 나라를 빼앗기고 구박과 가난 속에서 죽지 못해 살았으니 웃을 일이 드물었다. 그렇다고 어린이들까지 한숨만 쉬며 풀이 죽어 지내게 할 순 없었다. 어찌 해방전만 그러랴. 38선, 6.25 동란, 결의 싸움. 남의 전쟁에 끌려든 아픔으로 근심은 이어졌지만 아무리 슬프더라도 사람에겐 자는 시간, 노는 시간, 웃는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동요만큼은 무겁고 벅찬 것보다 가볍고 우습고 재미나는 게 많아야 한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비의 홍소연입니다. 윤석중 시인은 크게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어린이들까지 덩달아 한숨 쉬고 풀이 죽어 지내서는 안 된다. 동요는 아무리 괴롭고 슬프더라도 무겁거나 벅차지 않은 가볍고 우습고 재미난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동요는 무겁고 벅차지 않고 가볍고 우습고 재미나는 게 많아야 한다고 했죠. 그런 윤석중 시인에게서 나온 동시에 하늘입니다. 찢어진 문구멍으로 찢어진 하늘이 보이네. 동그란 유리 구멍으로 동그란 하늘이 보이네. 네모진 들창으로 네모진 하늘이 보이네. 툭 터진 들로 나가니 툭 터진 하늘이 보이네.

5월 5일 어린이날 화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 날개 위에 윤석중 씨의 곡을 붙인 동요 두 곡으로 문 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박태현 곡 산바람 강바람, 김다영 어린이의 음성으로 함께했고요. 먼저 들으신 첫 곡 윤구경이 곡을 붙인 나란히 나란히였습니다. 창원 꿈나무의 하모니로 함께한 오늘 어린이날 노래의 날개 위에 첫 곡이었습니다. 두 곡의 동요 함께 하시면서 혹시 하늘 바라보셨는지요?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 하시면서 들으시는 노날 가족분들, 아 쉽진 않겠군요. 바깥이니까요. 나들이 중간 혹 차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계실 것 같고요. 아무쪼록 어린이도 어른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하늘처럼 푸른 날이길 바라봅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다음 곡 이어드릴게요. 캐나다의 여성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입니다. 루스 왓슨 핸들슨의 작품 준비하고 있는데요. 주로 합창곡을 쓴 아티스트입니다. 역시 합창곡 My Heart Soars, 내 마음은 날아오르고, 토론토 어린이 합창단의 하모니입니다.

몸을 가만히 둘 수 없는 아주 사랑스럽고 흥겨운 곡이었네요. 20세기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죠. 샤를 트르네의 노래였습니다. 재즈를 가미한 샹송으로 참 대중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작품 중에서 주 샹트, 나는 노래하네. 이 샹송, 난 나의 길 위에서 노래하고 행복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생마르크 어린이 합창단의 하모니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곡, 루스 왓슨 핸들슨의 내 마음은 날아오르고 였습니다. 토론토 어린이 합창단이 불렀습니다. 어린이 합창단이 부른 두 곡의 노래였고요. 이번엔 미국의 작곡가 커트 베스터의 어린이들의 기도, Prayer of the Children 들어보시죠. 유고슬라비아 전쟁으로 희생된 어린이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곡입니다. 들리는가 아이들의 기도가, 하루만 더 아침 햇볕을 볼 수 있도록, 다시 사랑이 찾아오도록 울부짖는 아이들의 기도 소리가. 아카펠라로 들어보시죠. 필립 잉그람 외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합니다.

방금 들으신 곡 Lend a Hand to the Children, 어린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드라켄스버그 소년합창단의 하모니였고요. 먼저는 커트 베스터의 어린이들의 기도 아카펠라로 함께했습니다. 필립 잉그램의 여러 연주자들이 불렀습니다. 어린이날 이 노래를 들으니 더 가슴이 아프고 또 반성하게 되는 노래였습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애니메이션 신데렐라 중에서 20세기 미국 작곡가 맥 데이비스의 곡 A dream is a wish your heart makes. 꿈은 당신의 마음이 만드는 소원. 신데렐라의 노래였습니다. 꿈은 마음속의 소망. 잠이 들 때면 모든 아픔 잊어버려. 행복한 꿈을 꿔봐요. 믿음을 가지면 언젠가 밝은 미래가 올 거야.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믿음을 잃지 않으면 꿈이 이루어질 거예요. 모든 어린이들에게 들려주고픈 가사였습니다. 미국 가수 스테이시 설리반의 음성으로 오늘 함께했습니다. 19세기 프랑스 작곡가 샤를 르코크의 오페레타 마음과 손 중에서 볼레로 감상하시겠습니다. Bonsoir, 페레즈 르 카피텐. 안녕하세요, 페레즈 선장님. 이 마음과 손, 이 오페레타는 정략 결혼을 거부하는 신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신이 사랑에 빠진 여인이 실은 원래 그 정략 결혼의 신부였다는 참 로맨틱한 결말의 작품입니다. 소프라노 조앤 서덜랜드, 리차드 보닝이 지휘하는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오페레타 두 편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빈 오페레타를 대표하는 19, 20세기 헝가리 작곡가죠. 프란츠 레하르의 주디타 중에서 Du bist meine Sonne, 그대는 나의 태양이었습니다. 이 정열적인 스페인 여인 주디타와 사랑에 빠지는 장교 옥타비오의 사랑 노래였어요. 하지만 둘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고요. 참 여러모로 BJ의 카르멘이 생각나

뉴스였습니다. 아일랜드 민요 이어집니다. 모닝스타, 샛별. 아일랜드 가수 카이트리오나 올리어리의 음성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 웨일즈 자장가 수강이었습니다. 룰러바이라는 뜻이죠. 네가 잠자는 동안 위험은 없단다. 아픔은 널 비껴갈 거야. 귀여운 내 아가 항상 널 지켜주마. 엄마 품에서 얌전히 잠들렴. 엄마의 마음은 다들 이렇지 않을까요? 아기가 무탈하길 바라는 엄마의 간절한 기도. 바리톤 브린터펠과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 불렀고요. 카트린 핀치의 하프 연주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아일랜드 민요였어요. 샛별 모닝스타. 카이트리오나 올리어리가 불렀습니다. 클래식 천일 여파로 이어집니다.

1959년 코넬대학교 학생이던 레너드 립트는 친구 피터 야로우의 하숙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약속합니다. 약속 시간까지 여유가 있던 그는 대학 도서관에 들러 시인 오그덴 네시의 용 이야기, 카스타드 드래곤 이야기를 읽고선 영감을 받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시 카스타드 드래곤 이야기는 이런 내용이죠. 평소 겁이 많아 고양이, 생쥐, 강아지에게 놀림을 받던 용 커스타드는 어느 날 권총을 든 해적이 들이닥치자 모두가 겁에 질려 도망치는 가운데 혼자 남아 해적을 쫓아가 단번에 집어삼키면서 누구보다 용감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친구들은 커스타드에게 고마움을 느끼지만 위기가 지나가자 곧 다시 각자 자신의 용기를 자랑하기 바쁘고 커스타드는 여전히 안전한 우리 속에 있고 싶다고 울먹인다. 피터 집으로 가는 길에 시상이 떠오르면서 립트는 도착하자마자 타자기에 떠오르는 구절들을 쏟아내듯 찍어내려갔고요. 그렇게 남겨진 원고를 뒤로하고 그는 그 일을 까맣게 잊은 채 집으로 돌아갑니다. 나중에 그 시를 발견한 피터는 곡을 붙여서 한 소년이 자라며 동심을 잃어가는 슬픈 이야기를 담은 노래로 완성하죠. 처음 붙인 제목은 퍼프였고 이후 The Magic Dragon, 마법의 용이 더해져서 퍼프, The Magic Dragon, 마법의 용 퍼프라는 제목을 갖게 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마법의 용 퍼프와 제키 페이퍼라는 꼬마 소년은 함께 놀며 우정을 쌓는다. 그러나 퍼프는 마법의 용이라 나이를 먹지 않는 반면 인간인 소년은 점점 자라면서 상상 속 모험에 대한 관심을 잃어가고 결국 더 이상 퍼프를 찾아오지 않는다.

마법의 용 퍼프는 바닷가 하나리라는 곳에서 가을 안개 속을 뛰어놀았습니다. 꼬마 제키 페이퍼는 그런 장난꾸러기 퍼프를 사랑해 실과 초 등 갖고 있는 멋진 물건들을 퍼프에게 가져다 주죠. 둘은 돛의 바람을 가득 싣고 함께 배를 저어 나아가고 제키는 퍼프의 거대한 꼬리에 걸터앉아 망을 봅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왕과 왕자들이 머리를 숙여 절하고 퍼프가 우렁찬 목소리로 이름을 외치면 해적선들은 겁에 질려 깃발을 내립니다. 하지만 용은 영원히 살 수 있어도 어린 소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알록달록 색칠한 날개들과 거인들의 반지는 차츰 다른 장난감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어느 어두운 밤 마침내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제키 페이퍼가 더 이상 퍼프를 찾아오지 않게 된 겁니다. 머리를 떨군 퍼프의 초록 비늘은 빗물처럼 떨어지고 그는 더 이상 버찌나무가 줄지어 선 길 위를 뛰어놀지 않습니다. 평생 친구 없이 남겨진 퍼프는 예전처럼 용감할 수 없게 되고 깊은 슬픔 속에서 조용히 동굴로 숨어들고 맙니다. 마법의 용과 한 소년의 우정을 통해서 성장 과정에서 동심과 상상력을 잃어가는 순간을 섬세하게 그려낸 대표적인 동요풍 포크송 마법의 용 퍼프 퍼프 더 매직 드래곤입니다.

아이가 동심을 잃는 과정을 묘사한 동요풍의 복성. 폭트리오 피터 포렌메리의 마법의 용 퍼프. 오늘은 보이소프라노 알레 존스의 음성으로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내용을 알고 나니 이게 이렇게 슬픈 노래였나요? 여러분의 마법의 용 퍼프는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끝곡 들으시면서 한번 잘 찾아보시죠. 모차르트의 트윙클 트윙클 리틀 스타 골랐습니다. 에멀리 미첼의 하프 연주와 음성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그 맑은 눈빛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고집할 수가 없다. 세상의 모든 어린 것들은 나를 어미라 부른다.

나희덕 시인의 어린 것이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류마을 백승주입니다. 시인은 산길을 오르다가 어린 다람쥐 한 마리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 다람쥐의 맑은 눈빛 앞에서 시인은 발걸음을 멈추었나 봅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무엇이든 어린 것들의 그 맑은 눈빛은 보는 우리의 마음에 연민 같은 것을 불러일으키죠. 우리 안에는 어린 존재를 향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세상에 존재하는 그 마음을 모두 더한다면 세상의 모든 어린 존재를, 아이들을 품고 기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요?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세상의 품 안에서 함께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곡, 류영선 작사 작곡 모두 다 꽃이야. 성다경 어린이와 내손초등학교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입니다.

류영선 작사 작곡 모두 다 꽃이야. 성다경 어린이와 내손 초등학교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 오늘 첫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오늘 풍요마을은 나희덕 시인의 어린 것이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린 존재들이 사랑받으면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주변을 돌아보고 또 살피고 애써야겠죠. 오늘 날이 날이니만큼 어린이 목소리로 노래 두 곡 전해드리죠. 조희진 작사, 오이섭 작곡, 유민희 편곡의 콩콩콩 콩나물, 최소윤 어린이의 노래로 준비했고요. 이어서 이재영 작사 작곡, 김백찬 편곡, 달팽이, 김하나 어린이의 노래입니다.

이재용 작사 작곡 김백찬 편곡 달팽이 김하나 어린이의 노래였고요. 앞서 조혜진 작사 오이섭 작곡 유민희 편곡 콩콩콩 콩나물 최소윤 어린이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 맑은 눈빛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고집할 수 없다. 나이덕 시인의 어린 것이라는 시에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어린이들의 목소리 앞에서도 아무것도 고집할 수 없는 그런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FM 풍류말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년의 향기에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조선에서 일본으로 통신사를 보낼 때 외교를 담당하는 실무자들만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문화, 예술, 기술, 무예 등의 재주가 뛰어난 이들도 있었죠. 그리고 아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심부름꾼 역할도 겸했지만 재주가 뛰어난 아이들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일본어를 잘하거나 노래와 춤에 능하거나 시를 잘 지는 아이들도 있었죠.

있었죠. 제주에 있는 조선 아이들은 일본에서 환영을 받았고 선물도 듬뿍 받아서 돌아왔다고 전해집니다. 1655년 효종 6년에 갔던 통신사들의 기록을 보면 오사카성에서 아이들이 장기자랑을 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은 달이 아주 밝았는데 몇몇 아이에게 그날의 풍경을 시로 지어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시 한 구절씩을 썼는데 그 내용을 모아보면 이렇습니다. 찻집들 가운데 밝은 달이 비추네. 1년 중 밝은 달이 천지에 가득하니 만리길 가는 사람이 바라보며 슬퍼하네. 달이 하늘가에서 세상을 비추는데 언제 봄바람 기다려 고향으로 돌아갈까. 밤이 깊으니 풀벌레가 울고 달이 밝으니 나그네 시름도 많아라. 아마도 어른들이 쓴 시를 보고 배우거나 흉내를 낸 것이겠죠. 그런데 고향 생각, 나그네 시름이라는 말은 안쓰럽다는 느낌도 줍니다. 어른들에게도 타국에 다녀오는 것은 고된 일정이었을 텐데요. 어린 아이들에게 그 여정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조선시대 일본으로 가서 문화사절단 역할을 했다는 조선 아이들. 그 아이들은 훗날 어떻게 제주를 펼치고 또 어떤 삶을 살았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 천년의 향기 박순아 작곡 많은 겨울 들으셨습니다. 박순아의 25연 가야금과 박재록의 전자음향으로 감상하셨네요. 박순아 연주자 제1동포 3세로 태어나서 민족 교육을 받고 자랐고 일본과 한국 문화의 경계를 넘나드는 가야금 연주자죠. 오늘 많은 겨울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동 작곡 전폐희문과 대금 신하위를 위한 겁 함께 하겠습니다. 안성호의 대금 연주, 이준호가 지휘하는 경기 도립국악단의 연주입니다.

김영동 작곡, 전폐희문과 대금 시나위를 위한 겁 함께 하셨습니다. 안성우의 대금 연주, 이준호가 지휘하는 경기 도립국악단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FM 풍요마을, 이번에는 이해식 작곡 고춤 준비했습니다. 허윤정의 검은고, 유경화의 장구장단입니다.

0: 이해식 작곡 고춤, 허윤정의 고문과 유경화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 FM 풍류말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세요. 이어서 김은경 작사, 박예리 작창, 장작 판소리, 아기 공룡 둘리 준비했습니다. 김혜람의 장과 박종원의 북장단입니다.
1: 어느 날 저기 저 남극의 어른이 서울 한복판에 밀려오더니 그날부터 길동네 집엔 바람잘날이 없게 되었어요.
2: 쉬워.
1: 왜냐고요? 그 얼음 속에 아기 공룡이 들어있었는데 다 그 녀석 때문이지요.
2: 쉬워.
1: 그 아기 공룡이란 녀석을 제가 한번 소개해 볼 테니 잘 들어보세요. 커다란 눈, 동그란 코, 볼록한데 짧은 다리, 귀여운 겉모습에 인정 많고 마음 시고와 언제나 즐겁다니. 그리운 엄마 생각 눈물도 흘리지만 슬퍼하지 않아.

0: 바로
1: 둘리는 너무나 귀여운 말썽꾸러기예요. 아 그런데 이 녀석이 얼음덩이에 맞았는지 부딪혔는지
0: 그렇지.
1: 아님 빙하 속에서 자다가 꽁꽁 얼어서인지 몸이 전부 파란색에다가 혀는 반쯤 깨물고 미운 짓만 골라는데 그래도 뭐 곰이 구르는 재주는 있다고 요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한다고 하네요.
0: 쉬워.
1: 도대체 무슨 요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0: 네.
1: 짜장면, 짬뽕, 볶음밥, 올리면 당수, 육간, 뚜기, 팔보채.
0: 아! 아싸!
1: 어? 짜장면, 짬뽕은 내가 제일로 좋아하는 건데.
0: 쉬워.
1: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0: 네.
1: 김초밥, 생선초밥, 새우초밥, 유부초밥, 소밥!
0: 아!
1: 갑기우동, 냄비우동, 튀김우동, 새우튀김, 스키야끼!
0: 아!
1: 이야, 정말 대단하네요.
0: 쉬워.
1: 중국 요리, 일본 요리 다 맛있다지만 둘리는 우리 입맛에 꼭 맞는 된장찌개, 김치찌개를 제일 잘 만든다고 하네요.
0: 아,
1: 그건 그렇고 길동네 집에 바람 잘 날이 없는 이유는 둘리란 녀석이 이 집에 와서 하는 행동들 때문이에요.
0: 쉬고.
1: 냉동실에 들어가 있기 얼음 과자 훔쳐먹고 꼬리로 얼굴 치기 접시 돌리다 깨트려 먹기 길동이 밥에 모기약 묻고 받고 막말 대꾸에 쫓아내도 쫓아내도 또 들어오고
0: 아!
1: 친구란 친구는 다 데려오기 서커스에서 도망친 또 친가 망친가 하고 타임머신 고장으로 지구에 뚝 떨어진 도너인가 도너스인가 모두 다 데려와서 말썽 부리니 길동이가 가만히 있을 리가 있나요? 둘리너 이 녀석!

0: 집안은 온통 난장판에 시장판 여기가 동물원인지 사람 사는 집인지 이들이 최고에 온 거지 내가 내게 간 거지 주인은 난지 둘인지 알 수가 없네 하고 헛날 사고 치고 속썩이고 더 이상 잠을 수 없어 나가 모두 다 나가 우정 없고 인정 없는 길동 아저씨 집도 절도 부모도 없는 불쌍한 우리들을 어찌 이리 쫓아내시오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1: 쉬고.
0: 둘리가 울자 또치도 울고 도넛 울고 순식간에 울음바다가 되어버렸지요.
1: 쉬고.
0: 그러자 길동이는 미안한 마음에 어쩔 줄 모르게 되었어요. 어? 이게 아닌데? 얘들아 울지 마. 화내서 미안해. 앞으로는 서로 더 이해하고 아껴주며 살자. 응? 이제 그만 뚝! 말씀

0: 이상 길동이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1: 쉬고.
0: 길동이도 둘리야 친구들을 더욱더 아끼고 사랑해주고요.
1: 네.
0: 아참, 둘리는 맛있는 음식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눠먹고 싶어서 분식집을 개업했다나요?
1: 하이스고.
0: 여러분, 우리 둘리야 그 친구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서로 마음을 모아 엄마도 찾고 우주의 평화를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게요. 자, 우리 다 함께 둘리 화이팅! 여러분 안녕!
2: 김은경 작사, 박예리 작창, 창작 판소리, 아기 공룡 둘리 들으셨습니다. 김예람의 창과 박종훈의 북장단이었습니다.

둘째는 유치원에서 난생 처음 단짝이라는 것을 사귀었다. 유치원에 다녀오면 조잘조잘 그 친구에 대해서만 떠들곤 했다. 싱그러운 봄날을 아이들이 만끽하고 있을 때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덮쳤고 아이들이 유치원과 학교를 갈 수 없는 날이 많아졌다. 대유행의 흐름이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가을날, 두 친구의 어머니끼리 메시지를 나누다가 공원에서라도 잠깐 보자고 약속을 한 모양이다. 마스크를 단단히 쓰고 손소독제를 가방에 챙긴 채 단짝 둘은 손을 잡고 뛰어다니며 이렇게 말했다. 오늘이 진짜 오늘 맞아? 꿈인 것 같아. 서효인 시인의 산문집 그림책 생활이라는 책에서 몇 부분 읽어드렸습니다. 처음으로 단짝 친구라는 존재가 생긴 아이들에게 친구를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닥친다면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토록 보고 싶던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을 때는 또 어땠을까요? 아이는 그 마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오늘 맞아? 꿈인 것 같아. 오늘이 정말로 현실 속 오늘인지 꿈속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기쁘다는 뜻이겠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기만 해도 꿈만 같다는 아이들. 그 마음이 사랑스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어른들에게 꿈만 같은 일은 어떤 걸까요? 그 기준이 너무 높아져 있진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친구와 마음껏 뛰어놀 수만 있어도 꿈만 같았던 시절, 그 기쁨과 행복을 어른이 돼서도 기억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쩌면 오늘 하루도 꿈만 같은 날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기쁨을 놓치고 사는 건 아닐까요?

김종영 작사, 안준현 작곡, 황호준 편곡, 밥 한 그릇, 임한슬의 노래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FM 풍류마을 우리 음악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백승주였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책장을 펼치면 책 속에서 꽃이 피어나고 의자가 펼쳐지고 나비가 솟아오르는 입체적인 책들이 있죠. 팝업북이라고 부르는 이 입체적인 책들을 보면 도대체 얼마나 정교한 설계도를 그려야 저렇게 정교한 작품을 구상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팝업북을 만드는 사람은 엔지니어라 부른다고 합니다. 정교한 기술과 공간을 설계할 능력이 필요하니 엔지니어라는 호칭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죠. 문득 어른은 어린이를 위해 가끔 엔지니어가 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이들의 삶에 멋지고 놀라운 것이 등장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적절한 순간에 삶의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어준다면 좋겠죠. 이제 막 근사한 팝업북을 펼친 아이처럼 행복하기를, 어른들도 아이 같은 마음으로 즐겁게 보낸 하루였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5월 5일 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Princess of Flowers 였습니다. 꽃밭의 공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꽃밭에서 뛰노는 아이를 보면서 쓴 곡이라고 하죠. 이사오 사사키의 곡이었고요. 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린 곡은 Happy Thoughts였어요. 행복한 생각들이 되겠죠. 손성재의 소프라노 색소폰 연주였고요. 그가 곡을 썼고 송영주의 피아노, 전성식의 베이스, 그리고 퀸시 데이비스의 드럼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황인경 씨, 한때 어린아이였던 모든 어른들과 편안한 시간 보내고 싶습니다. 하셨네요. 오늘 어린이날 황인경 씨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고 행복맘님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보내주셨네요. 어린이날 아빠 엔지니어는 자전거 배우는 딸 열심히 끌어주고 있어요. 라고 하셨네요. 하루 정도면 금방 배우죠 보통. 네. 그리고 3977번 쓰시는 분, 오늘이 절기상 입하입니다. 봄이 떠나는 것도 몰랐는데 바람을 몰고 분주하게 여름이 이사를 왔네요. 라고 하셨어요. 아, 그런가요? 벌써 여름에 접어드는 날이었군요. 오늘이. 네, 3977번 쓰시는 분 문자 고맙습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오늘 또 내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함께 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9310인데요.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유니세프를 위한 유럽 어린이 연합 합창단 Children of Europe for UNICEF의 노래 전해드리죠. 브람스의 교향곡 1번의 4악장의 선율을 노래한 곡입니다. Love Brings Us Together입니다.

세 곡의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에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베르너의 Hide and Rose Line이었어요. 들장미지요. 괴테의 시에 하이니히 베르너가 곡을 붙인 곡 들장미. 이 곡을 오늘은 오스트리아의 군폴트 키르헨 소년소녀 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프랑스의 혼성 어린이 합창단 레프티 샹테르 드 생마르크 생마르크 어린이 합창단이 노래한 주샹트 나는 노래해 였어요. 이 곡은 샤를르 트레네의 샹송이었죠.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브람스의 교향곡 1번 C단조 가운데 4악장의 선율을 노래한 곡 Love Brings Us Together. 이 곡은 유니세프를 위한 유럽 어린이 연합 합창단 Children of Europe for UNICEF의 노래였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시네요. KTJSMDW님께서 이젠 저녁이 되어도 덥네요. 여긴 의정부입니다. 하시면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시면서 보내주셨고 8152번 쓰시는 분 오늘 32번째 결혼기념일입니다. 완도 수목원에 기념여행 다녀오는 차 안에서 듣고 있네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라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결혼기념일 축하드립니다. 1040번 쓰시는 분, 저는 세종시 가득초등학교 2학년 안지호입니다. 오늘 이모 할머니네 곤충 채집하러 왔다가 집에 가고 있는데 내일 학교 가기가 너무 싫어요. 맨날 이모 할머니네에서 곤충 잡으며 살고 싶어요. 라고. 아, 방학이 아닌데 또 그렇게 이건 숙제가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재미있어서 그렇게 곤충 채집하러 간 것 같네요. 네, 즐거운 일 많이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1040번 쓰시는 분 그래도 학교는 가서 친구들하고도 또 어울리면 재밌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에는 이현욱 씨께서 정하신 곡입니다. 우리 딸은 반달을 좋아합니다. 딸은 한 달에 두 번 찾아오는 반달을 위해 달력에 표시해두고 생각날 때마다 눈으로 확인합니다. 이번 어린이날 밤에는 반달을 볼 수 없지만 귀로 들려주고 싶네요 하시면서 이 곡을 오늘 듣고 싶다고 청하셨어요. 네. 제목이 오케스트라를 위한 반달이라는 트랙인데요. 윤극영 작사 작곡의 우리 동요 반달을 오케스트라로 편곡한 연주입니다. 편곡과 피아노는 고은서이고요. 부다페스트 스코어링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합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아주 기분 좋아지는 곡이었죠. 살라드 드 프리, 과일 샐러드라는 곡이었어요. 원래 부르빌이라는 프랑스의 배우이자 가수가 오래전에 1950년대 말에 불렀던 곡인데 리사 오노의 노래로 가끔 전해드렸죠. 이 곡 오늘은 유바리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싱어송라이터이자 또 샹송을 많이 부르는 샹송 가수로도 유명하죠. 유바리가 자신의 딸 보니와 함께 부른 곡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목소리가 참 예쁘죠. 정말 귀여운 소리를 내네요. 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옹달샘이었어요. 원래 그 독일 민요 질허, 프리드리히 질허가 정리한 독일 민요 선율에 윤석중이 우리말 가사를 붙인 동요 옹달샘 많이 기억하시죠? 이 곡을 피아노로 연주했는데요. 루비스 폴카 피아니스트의 연주였습니다. 루비스 폴카는 레이블 이름이죠. 루비스 폴카의 피아니스트들이 함께 연주한 옹달샘이었습니다. 그 전에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우리 동요 반다를 오케스트라와 피아노로 연주했죠. 그래서 트랙의 제목이 오케스트라를 위한 반달이었습니다. 고은서의 편곡과 피아노, 부다페스트 스코어링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 주 선물 전에 안내해드리기 전에 사연 또 들어와 있네요. 1621번 쓰시는 분, 새음 오늘 생방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하셨네요. 저는 일터에서 이번 주 중요한 발표 자료를 검토 중입니다. 새음과 함께하니 일이 술술 풀리네요 라고 보내주셨고, 그리고 이석진님이네요. 그렇죠?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시면서 긴 연휴 근무에 다소 피곤하지만 새음 덕분에 동심으로 돌아가는 느낌이네요 하셨어요. 네, 오늘 일터에 나와 계신 두 분의 사연.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또 기분은 좋다고 하셨네요. 네, 두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을 위한 선물 안내해드리죠. 음반 선물입니다. 작곡가 자신이 직접 연주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전곡집 3LP 박스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는 러시아 출신의 위대한 작곡가이자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이기도 했죠.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에는 미국으로 망명해서 절대적인 인기를 누리는 피아니스트로서 활약합니다. 이 음반에는 바로 이 미국 활동 시기의 연주가 담겨 있습니다. 1939년부터 40년 사이에 녹음된 피아노 협주곡 1번부터 4번까지 전곡과 함께 1928년에 직접 연주한 C샵 단조 프렐류드 작품 번호 3-2, 그리고 로스트로포비치의 첼로와 알렉산더 데듀킨의 피아노 연주로 보칼리세 작품 번호 34-14, 그리고 에드가 앨런 포우의 시를 바탕으로 작곡한 합창 교향곡 종, 더 벨스 작품 번호 35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500세트 넘버링 한정판에 이 LP

주 한 곡 또 전해드리죠.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즈 작품 번호 34의 14 무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의 첼로 알렉산더 데듀킨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런던의 코벤트 가든 근처에는 닐스 야드라는 골목이 있습니다. 짧지만 매력적인 것으로 가득한 닐스 야드 입구에는 우산과 가방을 들고 두 아이와 함께 있는 메리 포핀스가 그려져 있죠. 닐스 야드의 입구는 좁지만 입구를 지나면 감각적인 색채와 매력적인 공간이 펼쳐집니다. 닐스 야드가 일상에 스며든 마법 같은 공간이어서 일상의 마법을 데려다 주던 메리 포핀스를 그려놓은 것이 아닌가 싶네요. 우산과 가방을 들고 동풍을 타고 날아온 신비로운 보모. 메리 포핀스는 영국 작가 파멜라 린든 트래버스가 1934년부터 1988년까지 간헐적으로 발표한 8권의 시리즈물입니다. 1930년대의 영국 런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원작 소설 속 메리 포핀스는 엄격하고 냉정하고 또 허영심 강한 인물로 그려져 있죠. 앵무새 머리 손잡이가 달린 우산, 무엇이든 나오는 가방이 메리 포핀스의 상징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메리 포핀스의 이미지는 영화에서 완성됐죠. 1964년 줄리 앤드류스가 메리 포핀스 역을 맡았던 바로 그 영화 속에 우리가 기억하는 다정하고 유쾌한 메리 포핀스가 있습니다. 실사와 애니메이션이 합쳐진 영화, 당시로선 무척 놀랍고 흥미로운 작품이었고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죠. 바로 그 1964년 뮤지컬 영화 메리 포핀스에서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A Spoonful of Sugar인데요. 훌륭한 보모 메리 포핀스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곡이죠. 설탕 한 스푼이면 쓴 약도 즐겁게 삼킬 수 있다는 가사처럼 고된 일상이나 의무도 시선을 달리하면 즐거움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걸 노래하고 있습니다. 메리 포핀스의 주제곡 춤춤 체리도 준비했는데요. 이 노래는 이듬해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수상했죠. 굴뚝 청소부 버트가 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보면 수검댕이 묻어 지저분한 버트가 두 아이의 손을 잡고 걷는 장면도 나오고 지나가는 이웃들이 그에게 악수를 청하고 즐겁게 인사하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영국엔 굴뚝 청소부와 악수하면 행운이 온다는 속설이 있다죠. 이 영화에서 이웃들이 굴뚝 청소부를 환대하는 장면에는 행운이라는 이유 말고도 낮고 힘든 곳에서 일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노동을 신성하게 여기는 시선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메리 포핀스에 흐르는 두 곡 들어보시죠.
1: In every job that must be done, there is an element of fun. You find the fun and snap, the job's a game. And every task you undertake

세대를 초월해서 메리 포핀스는 지금도 여전히 기억되고 있죠. 메리 포핀스에겐 어떤 특별한 점이 있어서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사랑받고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메리 포핀스는 단순히 아이들을 돌보는 보모를 넘어 상상력의 힘과 일상의 마법을 상징하는 아이콘이죠. 또 시대를 초월한 다정한 보살핌의 상징으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마법의 내니 메리 포핀스의 가방에서는 온갖 것이 나왔죠. 심지어 옷걸이와 침대도 나오는데 아이들에겐 이만큼 놀라운 능력이 없습니다. 어른이 돼서도 가끔 이런 존재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존재, 우리의 다정하고 너그러운 안전기지. 그래서 메리 포핀스가 우산을 펴고 두 아이와 하늘을 나는 장면을 보면 지금도 즐거워지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영화 메리 포핀스에 흐르던 두 곡, A Spoonful of Sugar, 줄리 앤드루스의 노래, 그리고 춤춤 체리, 딕 밴 다이크와 아이들의 두 아이들, 그리고 뒷부분에는 줄리 앤드루스도 함께 노래를 불러주었죠.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애니메이션 노래인데요. 1950년 디즈니 뮤지컬 애니메이션 신데렐라에서 요술 할머니의 주문입니다. 요술 할머니가 신데렐라를 궁으로 보내기 위해서 각종 요술을 부리죠. 그럴 때마다 하는 주문인데요. 비비디 바비디 부. 이 곡 오늘은 루이 암스트롱의 노래로 들어보시죠.

루이 암스트롱이 노래한 비비디 바비디 부였습니다. 뮤지컬 애니메이션 신데렐라의 노래였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5월 5일 어린이날 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7시 2분입니다.

영화 기쿠지로의 여름 OST에서 썸머 전해드렸습니다. 기타노 다케시 감독 주연의 영화였죠. 히사이시조의 오리지널 스코어 전해드렸습니다. 5239번 쓰시는 분 옥수동 빵집 오늘도 새음과 함께합니다. 어릴 때 어린이날 아빠 엄마랑 경양식집 가서 돈가스 먹었던 기억나요. 그 맛은 지금 50 중반이지만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예쁜 추억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7526번 쓰시는 분 66년 전 아기 노래회 때 사진입니다. 제가 나뭇잎에 독창도 했습니다. 하시면서 아, 구자영 할머니라고 소개해 주셨네요. 그리고 사진도 네, 보내주셔서 보이는 라디오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느 분이신지 어느 어린이인지는 모르겠네요. 네,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네, 66년 전 사진이라고 하셨어요. 흑백 사진에 그 정겨움이 또 있네요. 고맙습니다. 또 3798번 쓰시는 분은 어린이날 고향에 계신 친정엄마와 주문진 바다로 여행 다녀왔어요. 푸르고 맑은 바다와 하얀 파도를 보니 가슴이 뻥 뚫렸답니다. 어린 시절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던 엄마의 작아진 모습을 보니 괜시리 마음이 짠해지네요. 저도 벌써 자라버린 어린이인가 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3798번 쓰시는 분. 네, 어머니와 또 즐겁고 행복한 시간 많이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두 곡을 이어드릴 텐데요. 먼저 Yesterday When I Was Young입니다. 이 곡 원래 샹송이죠. 샤를 아즈나부르가 불렀던 Hier Encore라는 샹송이 원곡인데 이 같은 제목으로 Yesterday When I Was Young이라는 제목으로 아즈나부르가 직접 영어로도 불렀습니다. 하지만 로이 클라크가 2년 뒤에 부른 1969년 곡이 많은 사랑을 받았죠. 히트곡이 됐었는데요. 오늘은 로이 클락이 그 뒤에 세월이 좀 많이 지나서 다시 녹음한 버전으로 전해드리죠. 로이 클락의 목소리와 그의 기타 연주 그리고 에릭 쿤셀이 지휘하는 신시내티 팝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Yesterday When I Was Young 들어보시죠.

젊은 시절과 어린 시절을 추억하는 노래였습니다. 두 곡이었어요. 방금 들으신 곡 아다모의 노래였습니다. 살바토레 아다모, 이탈리아 시칠리아 출신의 벨기에 샹송 가수죠. 직접 작사 작곡하고 노래한 내 어린 시절의 시냇가 Le Ruisseau de mon enfance였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운 시냇가라고 소개된 60년대 말 샹송이었고요. 그전에는 Yesterday when I was young, 이에헝코라는 지난날이여 다시 한번이라는 샬라즈 나브르의 샹송을 영어로 노래했죠. 루이 클락의 목소리와 기타 연주, 에릭 쿤셀이 지휘한 신시내티 팝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박연경 씨,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네요. 와, 가끔씩 이곳저곳에서 듣게 되면 반가운 세상의 모든 음악. 라이브 영상 처음 봅니다 라고 하셨어요. 보이는 라디오 하는지 모르셨군요. 네. 네, 앞으로 또 자주 들어와 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이번에는 깐소네입니다. 피오렐라 만노이아라는 이탈리아 가수가 노래하는데요. 제목이 La Giostra della Memoria입니다. 추억의 회전목마 들어보시죠.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알레산드로 사피나, 이탈리아의 파페라 테너 가수의 노래였죠. 루나, 달이었습니다. 로마노 무스마라라는 작곡가, 이탈리아 출신이지만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다 활동을 오고 가며 활동을 해왔는데요. 영화음악가로도 또 좋은 음악 많이 들려주었습니다. 크로스오버로 요즘에는 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가 곡을 쓰고 편곡하고 프로듀스한 알레산드로 사피나의 데뷔 앨범에서 루나, 달 들으셨습니다. 그전에는 역시 이탈리아 가수 피오렐라 만노이아의 노래 라지오 스트라델라 메모리아, 추억의 회전 목마였고요. 이번에는 같은 분이 두 분이 같은 곡을 정하셨네요. 3260번 쓰시는 분, 작년 여름 헨델의 파사칼리아를 듣고 연습을 시작해서 지금은 외워서 연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셨고, 6947번 쓰시는 분, 이 곡을 피아노 연주로 신청합니다. 여리여리한 멜로디인 줄 알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구간에서는 이해를, 다른 구간에서는 격려를, 마지막엔 치유까지 선사해 준 곡입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해준, 그래서 제가 애정하는 곡입니다 라고 정하신 곡 궁금하시죠? 핸델의 합시코드 모음곡 7번 G단조, 핸델 작품 번호 432 가운데 여섯 번째 곡 파사칼리아입니다. 이 곡을 안 크펠렉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핸델의 합시코드 모음곡 7번 G단조 핸델 작품 번호 432 가운데 파사칼리아 들으셨습니다. 안나 크펠렉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어요. 박한결 씨, 오늘로써 142일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아기의 첫 어린이날을 맞아 신청곡 남겨요. 아기를 키우는 시간이 때때로 힘에 부치긴 하지만 아기는 더할 나위 없이 사랑스럽고 함께하는 시간은 행복이 더 큽니다. 저보다 훨씬 고생이 많은 존경하는 아내에게도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날을 맞아서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아기 산유리도 이름과 같이 산처럼 푸르고 너르며 마음에는 그리 깃드는 사람으로 자라길 바랍니다. 아주 정성스러운 사연과 함께 여러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셨는데 오늘 첫 어린이날을 맞은 아기 산유리 위해서 청하신 곡 가운데 이 곡 전해드리죠. The Delphonics의 Lala Means I Love You입니다.

The Delphonics의 Lala Means I Love You. 오늘은 연주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애니메이션 코코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OST에서 주제가 Remember Me 전해드리죠. 미겔 그리고 나탈리아 라포르카데가 함께 노래합니다.

무엇이든 삼켜버리는 마법상자라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세상이 힘들고 속상한 일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겪는다는 걸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책이죠. 이 마법상자가 가진 최고의 기능은 삼켜버리는 것이지만 진짜 효능은 아이들의 내면을 정직하게 비추는 거울 역할에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의외로 싫다는 말, 억울하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먹기 싫은 생선부터 해야 할 일만 한가득인 하루와 나의 우주였던 엄마가 내 편이 아니라는 절망까지. 자기 결정권이 없는 아이들에겐 억울한 일이 많죠. 그럴 때 등장한 그림 속 마법상자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놀라운 선택권을 선물합니다. 아이가 생선이 먹기 싫다고 했더니 마법상자 속으로 사라지고 옆집의 시끄러운 소음도 사라집니다. 억울하게 나만 혼내는 선생님과 못된 친구들도 사라지고 귀찮게 하는 동생도 사라지죠. 독자에게 가장 충격적인 건 엄마를 사라지게 하는 장면입니다. 동생 편 만드는 엄마도 싫어 그렇게 말했더니 엄마가 사라지죠. 그건 엄마가 밉다는 선언이라기보다는 내 마음이 속상하고 억울하고 무겁다는 말이었을 겁니다. 모두 다 사라진 집에 혼자 남은 아이는 이제 나는 자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표정은 시무룩하고 자유를 찾았다며 하는 일은 기껏해야 텔레비전을 마음껏 보는 일이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책을 읽어주면 아이들은 정말 쉬지 않고 마법상자에 넣고 싶은 걸 말한다고 합니다.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을 해소할 수 있도록 책이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싫은 존재가 다 사라진 뒤에 마주한 상황은 어떨까? 어린이들에게 생각해 볼 공간도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마법상자에 넣어버렸던 대상들과 화해할 시간을 주면 아이들은 상자의 뚜껑을 다시 열어 하나씩 꺼내준다고 하네요. 그런데 끝끝내 꺼내주지 않는 대상도 있다고 합니다. 과연 누구를, 어떤 대상을 끝끝내 꺼내주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통해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억울한 마음만큼은 해소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이런 마법상자를 마음에 하나 마련해 두고 미움을 다스리고 싫어하는 것을 대하는 마음도 배우고 억울함을 해소하며 좀 더 좋은 내가 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쉼표 하나, 무엇이든 삼켜버리는 마법상자라는 그림책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미워하는 마음과 또 억울한 마음까지 다 받아주는 마법상자, 나에게도 하나쯤 있으면 좋겠죠. 오늘 저녁에 쉼표 하나에 이어서 전해드린 곡, 리처드 클레이더만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Souvenir d'enfance, 어린 시절의 추억. 이었는데요. 우리에게는 사랑의 크리스티나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곡이죠. 어린 시절의 추억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끝곡 전해드릴 시간인데요.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가운데 눈송이들의 왈츠입니다. 키릴 콘드라슈니 지휘하는 모스크바 어린이 합창단 모스크바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가운데 눈송이들의 왈츠, 키릴 콘드라신이 지휘한 모스크바 어린이 합창단과 모스크바 필하모닉의 연주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이흥규,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지난 3월 1일 독일의 뮌헨 레지던스 헤르쿨레스 홀에서 열린 바이에른 주립 청소년 교향악단의 공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코르비니안 알텐베르거가 연주하는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이반 피셔가 지휘하는 바르톡의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독일의 바이에른 주립 청소년 교향악단은 바이에른 주에서 선발된 청소년 연주자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입니다. 13살부터 20살까지의 아주 젊은 연주자들을 선발해서 구성한 단체인데요. 앞으로 전문 오케스트라에서 연주 활동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높은 수준의 연주 경험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이에른 주립 청소년 교향악단이 명지휘자 이반 피셔와 함께 선보인 지난 3월 1일 음악회를 들으시겠습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바이에른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청소년 음악가들과 함께 연주를 하게 되고요. 첫 곡으로 연주되는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에서는 바이에른 라디오 심포니의 제2바이올린 수석 코르비니안 알텐베르거가 바이올린 협연자로 나섭니다. 첫 곡으로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들으시겠습니다. 지난 1878년에 작곡된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베토벤과 멘델스존,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더불어 독일의 4대 바이올린 협주곡 중 한 곡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바이올리니스트 요제프 요하임과 브람스의 협업으로 탄생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물론 요하임에게 헌정됐습니다. 낭만주의 바이올린 협주곡 중에서도 이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고요. 독주뿐만 아니라 오케스트라 파트가 아주 충실하기 때문에 교향곡과 같은 느낌을 주는 곡이기도 합니다.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가 특히 꽉 짜인 교향곡 악장과 같은 곡인데 이 곡에서 독주자 홀로 기량을 과시하는 카덴짜도 나오는데 이 협주곡을 초연한 요하임의 카덴짜가 오늘날 즐겨 연주되고 있습니다. 브람스는 본래 1악장 다음에 두 개의 중간 악장을 작곡하고 피날레로 마무리하는 4악장으로 이 협주곡을 구성을 했지만 요하임의 충고로 이제 중간 악장들을 빼게 되죠. 그리고 이제 2악장 아다지오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 악장 아다지오는 바이올린뿐만 아니라 오보의 솔로가 아주 아름다운 느린 악장이죠. 그리고 3악장은 알레그로 지오코소, 마논 트로포 비바체, 춤곡풍의 활기찬 피날레 악장입니다. 자, 그럼 요하네스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번호 77 전악장을 코르비니안 알텐베르거의 바이올린, 이반 피셔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주립 청소년 교향악단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번호 77 전 3악장 모두 감상하셨습니다. 바이올린 연주의 코르비니안 알텐베르거 그리고 이반 피셔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주립 청소년 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지난 3월 1일 독일의 뮌헨 레지던스 헤르쿨레스 홀에서 열린 공연 실황 듣고 계신데요. 네,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한 코르비니안 알텐베르거 독일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지금 현재 바이에른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제2바이올린 수석으로 활동 중이고요. 쾰른의 서독일 라디오 심포니의 제1악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비르츠부르크 국립음대 교수로서 후진을 양성하면서 독주와 실내악

연주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 바이에른 주립 청소년 교향악단과 함께한 공연에서 앙콜 연주도 선보입니다. 타레가의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을 코르비냔 알텐베르거의 바이올린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코르비니안 알텐베르거의 앙콜 연주 들으셨는데요. 네, 대개 기타 연주로 익숙한 곡이죠. 타레가의 알람브라 궁전의 추억을 코르비니안 알텐베르거의 바이올린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난 3월 1일 독일의 뮌헨 레지던스 헤로클레스 홀에서 열린 바이에른 주립 청소년 교향악단의 공연 실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바이에른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함께 연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헝가리 출신의 세계적인 지휘자 이반 피셔가 지휘봉을 잡았는데요. 이반 피셔는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창립자이면서 음악감독이고 또한 로열 콘서트 헤바 오케스트라 명예 객원 지휘자로도 활동 중입니다. 오늘날 세계 음악계에서 참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지휘자고 특히 그 혁신적인 음악 해석으로 음악의 활기를 불어넣는 지휘로 유명하죠. 오래전에 이반 피셔와 부다페스트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도 제가 본 적이 있고요. 또 로열 콘서트헤바우와 함께 베토벤 교향곡을 연주한 내한 공연이 참 기억이 남는데 이반 피셔가 지휘를 하면 연주하는 곡에 따라서 오케스트라의 자리 배치를 바꿔서 원하는 소리가 잘 나도록 시도하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듣고 계신 뮌헨 공연 후반부의 이반 피셔는 오케스트라의 기량이 아주 잘 드러나는 곡이죠. 이 벨라 바르톡의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을 지휘합니다. 이 곡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이라는 제목 그대로 오케스트라 단원 한 명 한 명이 마치 협주곡의 독주자처럼 뛰어난 개인기를 발휘해야 되는 좀 쉽지 않은 곡입니다. 1943년에 완성이 돼서 이듬해 1944년 12월 1일에 쿠셰비츠키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로 초연된 작품인데요. 뉴욕 카네기 홀에서 초연될 당시에 작곡가 바르톡은 이 곡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 노트를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이 관현악곡은 각 오케스트라 악기들을 콘체르탄토 내지는 독주악기로 다루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1악장 발전부의 후가 부분에서는 금관악기가 뛰어난 기교를 보여주고 마지막 악장의 기본 주제에서는 현악기의 활약이 돋보인다. 그리고 2악장에서는 각 악기들이 짝을 지어 병진행으로 화려한 악구를 연주한다. 자 그럼 벨라 바르톡의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1악장 서주, 2악장 쌍의 놀이, 3악장 엘레지아, 4악장 중단된 간주곡, 5악장 피날레 프레스토 들으시겠습니다. 이반 피셔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주립 청소년 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벨라 바르톡의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감상하셨습니다. 1악장 서주부터 마지막 5악장 피날레 프레스토까지 전악장 모두 들으셨는데요. 연주에는 이반 피셔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주립 청소년 교향악단이었습니다. 오늘 FM 실황음악에서는 지난 3월 1일 독일의 뮌헨 레지던스 헤로클레스 홀에서 열린 바이에른 주립 청소년 교향악단의 공연 실황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음악회에서 지휘를 맡은 이반 피셔의 음반 중에서 안톤 브루크너의 교향곡 9번 D단조 가운데 2악장 스케르초 베벡트 레프하프트 들으시겠습니다. 이반 피셔가 지휘한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스케르초 감상하셨습니다. 연주에는 이반 피셔가 지휘한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오늘도 FM 실황음악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은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가곡 배창복입니다. 몸이 찌뿌듯해 오랜만에 동네 마사지 샵에 갔습니다. 둥글게 뚫린 구멍에 얼굴을 넣고 엎드립니다. 어깨를 주무릅니다. 아파요. 근육이 많이 뭉쳤네요. 너무 아파요. 너무 오래 뭉쳐서 그래요. 그래요? 그래도 너무 아픈데 살살해주세요. 지금 아주 약하게 하고 있는 건데요. 남자분이 이렇게 아파하는 건 처음 봐요. 그래요? 그래도 좀 살살해주세요. 너무 아파요. 그렇게 한 시간을 엎드려서 입술로 코끝으로 피가 쏠린 채 피부 깊은 곳으로 전해지는 고통의 신음소리를 참아냅니다. 다 끝나고 나니 온몸이 욱신거립니다. 그렇게 며칠을 고생했죠. 그런 때가 있죠.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 때 누군가를 찾게 되죠. 위로의 말, 공감을 기대했는데 약해지지 마. 이겨낼 수 있어. 더 강해져야 해. 기대와 달리 세계에 몰아붙이는 말들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말하게 되죠. 내가 정말 나약해진 건가? 강해지자. 하지만 아픈 건 아픈 거잖아요. 마사지도 너무 세게 하면 며칠을 고생하듯 사람의 마음도 살살 잘 어루만져야 아프지 않게 또 부드럽게 풀어지는 것 아닐까요? 정다운 가곡 오늘 준비한 첫 곡은 윤동주 시 민유리 곡 별 헤는 밤입니다. 테너 김동현의 노래입니다.

소프라노 구근선의 노래였습니다. 구준회 씨, 김신혜 곡, 섬마을, 작은 별 함께 하셨습니다.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윤동주 씨의 민유리 곡, 별 해는 밤이었는데요. 테너 김동현의 노래였습니다. 심후섭 씨, 이수인 곡, 외갓길, 테너 이재욱의 노래로 들으시겠고요. 김원겸 씨, 전준선 곡, 하얀 찔레꽃, 소프라노 최훈녀의 노래로 감상하시죠.

심후섭 씨 이수인곡 외갓길 테너 이재욱의 노래로 김원겸 씨 전준선곡 하얀 찔레꽃 소프라노 최훈녀의 노래로 감상하셨습니다. 박원자 씨 정보형곡 푸른 꿈을 꾸는 새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테너 조민규 그리고 현음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죠.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박준 시인의 시 천변아이에는 개가 등장한다. 반려견인 개가 아니라 옆으로 걷는 개다. 그 시 천변아이의 전문을 읽어본다. 개들은 내장부터 차가워진다. 마을에서는 잡은 개를 바로 먹지 않고 맑은 물에 가둬 먹이를 주워가며 닷새며 열흘을 더 길러 살을 불린다. 아이는 심부름길에 몰래 개를 꺼내 강물에 풀어준다. 찬배를 부여잡고

아이들은 어른의 스승이다 라는 말 생각났습니다. 아이들의 인격이나 품성이 어른들보다 훨씬 훌륭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배웠던 것들을, 그리고 우리의 어떤 유년 시절의 기억에서 배웠던 것들을 되짚어보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오빠 생각, 박종성의 하모니카,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혹시 놀이공원에 다녀오셔서 피곤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당신의 밤과 음악은 어린이와 함께 들으면 더 좋은 클래식 명곡들만 모아서 두 시간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선곡표를 보면서 아, 이거 내 취향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마음이 아직 어린가 봅니다. 저희 클래식 FM 4로 직함을 맡은 우리 김경정 부장께서 청취자, 그러니까 유소년 청취자를 키워야 된다라는 모토로 열심히 활동 중이십니다. 이 스포츠도 유소년 클럽이 있죠. 자, 오늘 혹시 클래식에 관심이 있을 것 같은 아이들, 관심이 없더라도 클래식의 이 아름다움을 우리 부모님께서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루 정도 잠 좀 늦게 자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을 이 라디오 앞으로 모아서 음악 함께 해주시면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주옥 같은 선곡들로 우리 안종호 PD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어지는 곡은 레오폴트 모차르트 장난감 교향곡입니다. 알레그로 미뉴에토 알레그로 기돈 크레머가 지휘하는 크레메타 발티카의 연주입니다.

재기 있는 장난감의 이펙트가 함께한 음악, 모차르트의 장난감 교향곡 알레그로 미뉴에토 알레그로, 기돈 크레머가 지휘하는 크레메르타 발티카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마리아 주영 피레스가 연주하는 모차르트입니다. 피아노 소나타 16번 C장 쭉 쾌열번호 545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입니다.

김광민 노영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학교 가는 길 함께 하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우리가 하굣길에 피아노 학원을 지나오면 늘 들리던 음악, 그리고 또 오래전 광고 기억하시는 분들은 군인들이 참 싫어하는 그런 제목의 이름의 회사죠. 영 무슨 피아노 광고에도 실렸던 음악,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6번 C장조 회열번호 545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마리아 조앙 피레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서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 E플랫 장조 호버키온 번호 7-2의 1 중에서 3악장 피날레 알레그로입니다. 모리스 앙드레의 트럼펫, 한슈다들마이어가 지휘하는 위넨 최인보 오케스트라입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아주 오래전 감기약 광고에 나왔던 음악이기도 합니다. 보케리니의 미뉴엣, 바비 맥퍼린의 스캣, 세인트 폴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에 들으신 음악, 이 음악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광고를 통해서 아마 세대가 구분될 것 같습니다. 장학 퀴즈가 생각나십니까? 어르신이시군요.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 E플랫 장주 호버켄 번호 7-2의 1 중에서 3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모리스 앙드루의 트럼펫, 한슈다들마이어가 지휘하는 뮌헨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차이콥스키의 발레 음악 호두까기 인형 작품 70일 중에서 두 곡 준비했습니다. 행진곡과 꽃의 왈츠, 사이먼 웨트리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차이콥스키의 발레 음악 호두까기 인형 작품 70일 중에서 행진곡, 이어서 꽃의 왈츠, 사이먼 웨트리지 위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밤의 한 페이지, 오늘은 SF 소설의 아버지로 꼽히는 20세기 영국 작가

우연일까요? 최근 한두 달 사이에 허버트 조지 윌스의 같은 작품이 출판사 두 곳에서 동시에 출판됐습니다. 제목은 좀 다릅니다. 하나는 담장에 난 문이고요. 하나는 벽에 문이라는 제목입니다. 고전 명작에서는 흔한 일이긴 하죠. 작가 허버트 조지 윌스는 우리에게 아주 낯익은 이름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세계 과학소설, SF소설의 아버지로 꼽힙니다. 그의 SF소설은 그 분야 최고의 고전 명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후대 인기소설인 나니아 연대기며 해리포터 그리고 스즈메 문단속 같은 작품들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그는 이젠 너무나 흔한 단어 타임머신을 처음 쓴 작가입니다. 담장에 난 문 역시 그런 명성에 걸맞는 소설입니다. 소설의 주인공인 월리스는 다섯 살하고 4개월 정도 되던 어느 날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길에 갑자기 하얀 담장과 녹색 문이 나타납니다. 월리스는 마음만 먹으면 문을 열 수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왠지 들어가면 아버지가 크게 화를 낼 것 같았죠. 월리스는 머뭇댑니다. 하지만 결국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니 그곳은 눈부신 햇살과 꽃향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전혀 무섭지 않은 점박이 맹수 퓨마와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대해서 월리스는 친구 레이먼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마법의 정원이었어. 정말이야. 크기도 엄청나게 커서 사방으로 쭉쭉 뻗어 있었어. 그런데도 집에 온 것처럼 편안했어. 그 정원에 들어선 순간 나는 규율과 복종이 지배하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 망설임, 두려움, 신중함을 모두 잊고 이 세상의 현실을 모두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어. 그렇게 만난 초록색 문은 거기서 나온 뒤에도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설 때마다 다시 나타납니다. 그 덕분인지 월리스는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나중에는 정부 요직에까지 오르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세속적 성공에 사로잡혀 그 초록색 문을 점차 외면합니다. 그러다 결국 비극적으로 생을 끝맺는데 그러기 전에 월리스는 친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 전부터 나는 그 정원을 간절히 원하게 됐고 그 문은 1년 사이에 내게 3번이나 나타났어. 평화와 기쁨, 천상의 아름다움과 세상이 없는 친절로 이어지는 문이. 그런데 난 그걸 외면했어, 레이먼드. 그리고 이제 문은 사라졌어.

밤의 한 페이지 오늘은 SF 소설의 아버지 허버트 조지 웰스의 소설 담장에 난 문 속에 한 페이지 보내드렸습니다. 함께 들으신 음악은 영화 신비한 동물 사전 OST 중에서 제임스 뉴튼 하워드의 오리지널 스코어로 A Close Friend 함께했습니다. 어린이날의 애니메이션 음악을 듣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두 곡 준비했는데요. 먼저 하울의 움직이는 성 중에서 인생의 회전목마입니다. 히사이시 조의 피아노, 앙젤 듀보의 솔로 바이올린과 그의 현악 앙상블이죠. 라피에타의 연주입니다.

히사이시조가 작곡한 일본 애니메이션 음악 두 곡이었습니다. 먼저 하울의 움직이는 성 중에서 인생의 회전목마, 히사이시조의 피아노, 앙젤 듀보와 라피에타가 함께했고요. 지금 들으신 곡은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중에서 또다시라는 곡이었습니다. 히사이시조가 지휘하는 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마우리 민요 포카레카레 안나 파도가 부서지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음악이죠. 월드비전 선명의 합창단이었고요. 그 전에 들으신 음악 이제는 많이 컸겠네요. 제주소년 오연준이 부른 섬집아기였습니다. 생상스의 동물의 축제 중에서 소주와 사자왕의 행진, 수탉과 암탉, 코끼리, 수족관, 화석, 백조, 피날레까지 파스칼 호제의 피아노 쉐를 뒤뚜어가 주의하는 런던 심포니에타의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이 중에서 백조의 첼로 연주는 크리스토퍼 반 캄펜입니다.

생생새 동물의 축제 중에서 소주와 사자왕의 행진, 수탉과 암탉, 코끼리, 수족관, 화석, 백조, 피날레까지 함께했습니다. 파스칼 호제의 피아노, 셔를 디투아가 주의하는 런던 심포니에타, 백조의 첼로 연주는 크리스토퍼 반 캄펜이었습니다. 슈만의 트로이 메라입니다. 미샤 마이스키의 첼로, 파벨 길릴로프의 피아노입니다.

유모레스크, 드보르작의 음악, 아이작 스톤의 바이올린, 밀튼 카팀스가 지휘하는 콜롬비아 심포니 오케스트라였고요. 전에 들으신 곡, 슈만의 트로이메라의 작품 15의 7, 미샤 마이스키의 첼로, 파벨 길렐로프의 피아노였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C단조 작품 13, 비창 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 김선욱의 피아노입니다.

이민찬이 연주하는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바흐 작품번호 988의 아리아였습니다. 전에 들려드린 음악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의 2악장 김선욱의 피아노였습니다. 모차르트의 아 어머니께 말씀드리죠 주제에 의한 12개의 변주곡 쾌열번호 265 작은 별 변주곡 일명 소프라노 조수미의 음성, 예브게니 보자노프의 피아노, 김수연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가사에 반복해서 놓치지 마요가 등장하는데 한 아이가 박자를 놓쳐서 실수하는 부분, 그리고 또 그때 박수와 함께 관객들이 웃는 사랑스러운 2008년도 이루마의 예술의 전당 크리스마스 실황 공연 음원이었습니다. 이 음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안종호 PD만 갖고 있는 그런 음원, 이런 게 바로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애니메이션 강아지똥 중에서 드림이라는 곡이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루마와 아이들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끝곡은, 예전에는 정말 창작동요제가 강변가요제, 대학가요제와 더불어서 인기가 많았고 또 대상 받은 곡들은 바로바로 유행을 타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기억이 문득 떠오릅니다. 1991년도 9회 창작동요제의 대상곡입니다. 이강상 작사 작곡의 하늘나라 동화, 문정재의 피아노,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끝곡 보내드립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특집 아이들과 함께 듣는 클래식 음악 2시간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해방 전 동료들은 쓸쓸하고 슬픈 게 많았다. 나라를 빼앗기고 구박과 가난 속에서 죽지 못해 살았으니 웃을 일이 드물었다. 그렇다고 어린이들까지 한숨만 쉬며 풀이 죽어 지내게 할 순 없었다. 어찌 해방 전만 그러랴. 38선, 6.25 동란 결의 싸움. 남의 전쟁에 끌려든 아픔으로 근심은 이어졌지만 아무리 슬프더라도 사람에겐 자는 시간, 노는 시간, 웃는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동요만큼은 무겁고 벅찬 것보다 가볍고 우습고 재미나는 게 많아야 한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비의 홍소연입니다. 윤석중 시인은 크게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어린이들까지 덩달아 한숨 쉬고 풀이 죽어 지내서는 안 된다. 동요는 아무리 괴롭고 슬프더라도 무겁거나 벅차지 않은 가볍고 우습고 재미난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동요는 무겁고 벅차지 않고 가볍고 우습고 재미나는 게 많아야 한다고 했죠. 그런 윤석중 시인에게서 나온 동시 하늘입니다. 찢어진 문구멍으로 찢어진 하늘이 보이네. 동그란 유리구멍으로 동그란 하늘이 보이네. 네모진 들창으로 네모진 하늘이 보이네. 툭 터진 들로 나가니 툭 터진 하늘이 보이네.

5월 5일 어린이날 화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윤석중 씨의 곡을 붙인 동요 두 곡으로 문 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박태현 곡 산바람 강바람, 김다영 어린이의 음성으로 함께했고요. 먼저 들으신 첫 곡 윤구경이 곡을 붙인 나란히 나란히였습니다. 창원 꿈나무의 하모니로 함께한 오늘 어린이날 노래의 날개 위에 첫 곡이었습니다. 두 곡의 동요 함께 하시면서 혹시 하늘 바라보셨는지요?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 하시면서 들으시는 노날 가족분들, 아 쉽진 않겠군요. 바깥이니까요. 나들이 중간 혹 차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계실 것 같고요. 아무쪼록 어린이도 어른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하늘처럼 푸른 날이길 바라봅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다음 곡 이어드릴게요. 캐나다의 여성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입니다. 루스 왓슨 핸들슨의 작품 준비하고 있는데요. 주로 합창곡을 쓴 아티스트입니다. 역시 합창곡 My Heart Soars, 내 마음은 날아오르고, 토론토 어린이 합창단의 하모니입니다.

몸을 가만히 둘 수 없는 아주 사랑스럽고 흥겨운 곡이었네요. 20세기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죠. 샤를 트르네의 노래였습니다. 재즈를 가미한 샹송으로 참 대중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작품 중에서 주 샹트, 나는 노래하네. 이 샹송, 난 나의 길 위에서 노래하고 행복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생마르크 어린이 합창단의 하모니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곡, 루스 왓슨 핸들슨의 내 마음은 날아오르고 였습니다. 토론토 어린이 합창단이 불렀습니다. 어린이 합창단이 부른 두 곡의 노래였고요. 이번엔 미국의 작곡가 커트 베스터의 어린이들의 기도, Prayer of the Children 들어보시죠. 유고슬라비아 전쟁으로 희생된 어린이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곡입니다. 들리는가 아이들의 기도가, 하루만 더 아침 햇볕을 볼 수 있도록, 다시 사랑이 찾아오도록 울부짖는 아이들의 기도 소리가. 아카펠라로 들어보시죠. 필립 잉그람 외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합니다.

방금 들으신 곡 Lend a Hand to the Children, 어린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드라켄스버그 소년 합창단의 하모니였고요. 먼저는 커트 베스터의 어린이들의 기도 아카펠라로 함께했습니다. 필립 잉그램의 여러 연주자들이 불렀습니다. 어린이날 이 노래를 들으니 더 가슴이 아프고 또 반성하게 되는 노래였습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애니메이션 신데렐라 중에서 20세기 미국 작곡가 맥 데이비스의 곡 A Dream is a Wish Your Heart Makes. 꿈은 당신의 마음이 만드는 소원. 신데렐라의 노래였습니다. 꿈은 마음속의 소망. 잠이 들 때면 모든 아픔 잊어버려. 행복한 꿈을 꿔봐요. 믿음을 가지면 언젠가 밝은 미래가 올 거야.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믿음을 잃지 않으면 꿈이 이루어질 거예요. 모든 어린이들에게 들려주고픈 가사였습니다. 미국 가수 스테이시 설리반의 음성으로 오늘 함께했습니다. 19세기 프랑스 작곡가 샤를 르코크의 오페레타 마음과 손 중에서 볼레로 감상하시겠습니다. Bonsoir, 페레즈 르 카피텐. 안녕하세요, 페레즈 선장님. 이 마음과 손, 이 오페레타는 정략 결혼을 거부하는 신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신이 사랑에 빠진 여인이 실은 원래 그 정략 결혼의 신부였다는 참 로맨틱한 결말의 작품입니다. 소프라노 조앤 서덜랜드, 리차드 보닝이 지휘하는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오페레타 두 편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빈 오페레타를 대표하는 19, 20세기 헝가리 작곡가죠. 프란츠 레하르의 주디타 중에서 Du bist meine Sonne, 그대는 나의 태양이었습니다. 이 정열적인 스페인 여인 주디타와 사랑에 빠지는 장교 옥타비오의 사랑 노래였어요. 하지만 둘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고요. 참 여러모로 비제의 카르멘이 생각나는 오페레타입니다. 테너 발데마르 크멘트, 루돌프 모랄티가 지휘하는 비너 슈타츠오퍼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곡, 프랑스 오페레타였죠. 샤를 르구크의 마음과 손 중에서 볼레로, 안녕하세요 페레즈 선장님이었습니다. 소프라노 조앤 서덜랜드가 불렀고요. 리차드 보닝이 지휘하는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아일랜드 민요 이어집니다. 모닝 스타, 샛별. 아일랜드 가수 카이트리오나 올리어리의 음성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 웨일즈 자장가 수강이었습니다. 룰러바이라는 뜻이죠. 네가 잠자는 동안 위험은 없단다. 아픔은 널 비껴갈 거야. 귀여운 내 아가 항상 널 지켜주마. 엄마 품에서 얌전히 잠들렴. 엄마의 마음은 다들 이렇지 않을까요? 아기가 무탈하길 바라는 엄마의 간절한 기도. 바리톤 브린터펠과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 불렀고요. 카트린 핀치의 하프 연주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아일랜드 민요였어요. 샛별 모닝스타. 카이트리오나 올리어리가 불렀습니다. 클래식 천일 여파로 이어집니다.

1959년 코넬대학교 학생이던 레너드 립트는 친구 피터 야로우의 하숙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약속합니다. 약속 시간까지 여유가 있던 그는 대학 도서관에 들러 시인 오그덴 네시의 용 이야기, 카스타드 드래곤 이야기를 읽고선 영감을 받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시 카스타드 드래곤 이야기는 이런 내용이죠. 평소 겁이 많아 고양이, 생쥐, 강아지에게 놀림을 받던 용 커스타드는 어느 날 권총을 든 해적이 들이닥치자 모두가 겁에 질려 도망치는 가운데 혼자 남아 해적을 쫓아가 단번에 집어삼키면서 누구보다 용감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친구들은 커스타드에게 고마움을 느끼지만 위기가 지나가자 곧 다시 각자 자신의 용기를 자랑하기 바쁘고 커스타드는 여전히 안전한 우리 속에 있고 싶다고 울먹인다. 피터 집으로 가는 길에 시상이 떠오르면서 립트는 도착하자마자 타자기에 떠오르는 구절들을 쏟아내듯 찍어내려갔고요. 그렇게 남겨진 원고를 뒤로하고 그는 그 일을 까맣게 잊은 채 집으로 돌아갑니다. 나중에 그 시를 발견한 피터는 곡을 붙여서 한 소년이 자라며 동심을 잃어가는 슬픈 이야기를 담은 노래로 완성하죠. 처음 붙인 제목은 퍼프였고 이후 The Magic Dragon, 마법의 용이 더해져서 Puff, The Magic Dragon, 마법의 용 퍼프라는 제목을 갖게 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마법의 용 퍼프와 제키 페이퍼라는 꼬마 소년은 함께 놀며 우정을 쌓는다. 그러나 퍼프는 마법의 용이라 나이를 먹지 않는 반면 인간인 소년은 점점 자라면서 상상 속 모험에 대한 관심을 잃어가고 결국 더 이상 퍼프를 찾아오지 않는다. 어느 날 우연히 레너드 립튼과 피터 야로우가 완성한 퍼프 더 매직 드래곤의 이야기입니다. 마법의 용 퍼프는 바닷가 하나리라는 곳에서 가을 안개 속을 뛰어놀았습니다. 꼬마 제키 페이퍼는 그런 장난꾸러기 퍼프를 사랑해 실과 초 등 갖고 있는 멋진 물건들을 퍼프에게 가져다 주죠. 둘은 돛의 바람을 가득 싣고 함께 배를 저어 나아가고 제키는 퍼프의 거대한 꼬리에 걸터앉아 망을 봅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왕과 왕자들이 머리를 숙여 절하고 퍼프가 우렁찬 목소리로 이름을 외치면 해적선들은 겁에 질려 깃발을 내립니다. 하지만 용은 영원히 살 수 있어도 어린 소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알록달록 색칠한 날개들과 거인들의 반지는 차츰 다른 장난감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어느 어두운 밤 마침내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제키 페이퍼가 더 이상 퍼프를 찾아오지 않게 된 겁니다. 머리를 떨군 퍼프의 초록 비늘은 빗물처럼 떨어지고 그는 더 이상 버찌나무가 줄지어 선 길 위를 뛰어놀지 않습니다. 평생 친구 없이 남겨진 퍼프는 예전처럼 용감할 수 없게 되고 깊은 슬픔 속에서 조용히 동굴로 숨어들고 맙니다. 마법의 용과 한 소년의 우정을 통해서 성장 과정에서 동심과 상상력을 잃어가는 순간을 섬세하게 그려낸 대표적인 동요풍 포크송 마법의 용 퍼프 The Magic Dragon입니다.

아이가 동심을 잃는 과정을 묘사한 동요풍의 복성. 폭트리오 피터 포렌메리의 마법의 용 퍼프. 오늘은 보이소프라노 알레 존스의 음성으로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내용을 알고 나니 이게 이렇게 슬픈 노래였나요? 여러분의 마법의 용 퍼프는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끝곡 들으시면서 한번 잘 찾아보시죠. 모차르트의 트윙클 트윙클 리틀 스타 골랐습니다. 에멀리 미첼의 하프 연주와 음성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책장을 펼치면 책 속에서 꽃이 피어나고 의자가 펼쳐지고 나비가 솟아오르는 입체적인 책들이 있죠. 팝업북이라고 부르는 이 입체적인 책들을 보면 도대체 얼마나 정교한 설계도를 그려야 저렇게 정교한 작품을 구상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팝업북을 만드는 사람은 엔지니어라 부른다고 합니다. 정교한 기술과 공간을 설계할 능력이 필요하니 엔지니어라는 호칭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죠. 문득 어른은 어린이를 위해 가끔 엔지니어가 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이들의 삶에 멋지고 놀라운 것이 등장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적절한 순간에 삶의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어준다면 좋겠죠. 이제 막 근사한 팝업북을 펼친 아이처럼 행복하기를, 어른들도 아이 같은 마음으로 즐겁게 보낸 하루였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5월 5일 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Princess of Flowers 였습니다. 꽃밭의 공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꽃밭에서 뛰노는 아이를 보면서 쓴 곡이라고 하죠. 이사오 사사키의 곡이었고요. 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린 곡은 Happy Thoughts였어요. 행복한 생각들이 되겠죠. 손성재의 소프라노 색소폰 연주였고요. 그가 곡을 썼고 송영주의 피아노, 전성식의 베이스, 그리고 퀸시 데이비스의 드럼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황인경 씨, 한때 어린아이였던 모든 어른들과 편안한 시간 보내고 싶습니다 하셨네요. 오늘 어린이날 황인경 씨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고 행복맘님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보내주셨네요. 어린이날 아빠 엔지니어는 자전거 배우는 딸 열심히 끌어주고 있어요 라고 하셨네요. 하루 정도면 금방 배우죠 보통. 네. 그리고 3977번 쓰시는 분, 오늘이 절기상 입하입니다. 봄이 떠나는 것도 몰랐는데 바람을 몰고 분주하게 여름이 이사를 왔네요 라고 하셨어요. 아 그런가요 벌써? 아 여름에 접어드는 날이었군요 오늘이. 네 3977번 쓰시는 분 문자 고맙습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오늘 또 내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함께 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9310인데요.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유니세프를 위한 유럽 어린이 연합 합창단 Children of Europe for UNICEF의 노래 전해드리죠. 브람스의 교향곡 1번의 4악장의 선율을 노래한 곡입니다. Love Brings Us Together입니다.

세 곡의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베르너의 Hide and Rose Line 이었어요. 들장미지요. 괴테의 시에 하이니히 베르너가 곡을 붙인 곡 들장미. 이 곡을 오늘은 오스트리아의 군폴트 키르헨 소년소녀 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프랑스의 혼성 어린이 합창단 Les Petits Chanteurs de Saint-Marc, 생마르크 어린이 합창단이 노래한 Je Chante, 나는 노래해 였어요. 이 곡은 샤를르 트레네의 샹송이었죠.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브람스의 교향곡 1번 C단조 가운데 4악장의 선율을 노래한 곡 Love Brings Us Together. 이 곡은 유니세프를 위한 유럽 어린이 연합 합창단 Children of Europe for UNICEF의 노래였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시네요. KTJSMDW님께서 이젠 저녁이 되어도 덥네요. 여긴 의정부입니다. 하시면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시면서 보내주셨고 8152번 쓰시는 분 오늘 32번째 결혼기념일입니다. 완도 수목원에 기념여행 다녀오는 차 안에서 듣고 있네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라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결혼기념일 축하드립니다. 1040번 쓰시는 분, 저는 세종시 가득초등학교 2학년 안지호입니다. 오늘 이모 할머니네 곤충 채집하러 왔다가 집에 가고 있는데 내일 학교 가기가 너무 싫어요. 맨날 이모 할머니네에서 곤충 잡으며 살고 싶어요. 라고. 방학이 아닌데 또 그렇게 이건 숙제가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재미있어서 그렇게 곤충 채집하러 간 것 같네요. 네, 즐거운 일 많이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1040번 쓰시는 분 그래도 학교는 가서 친구들하고도 또 어울리면 재밌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에는 이현욱 씨께서 정하신 곡입니다. 우리 딸은 반달을 좋아합니다. 딸은 한 달에 두 번 찾아오는 반달을 위해 달력에 표시해두고 생각날 때마다 눈으로 확인합니다. 이번 어린이날 밤에는 반달을 볼 수 없지만 귀로 들려주고 싶네요 하시면서 이 곡을 오늘 듣고 싶다고 청하셨어요. 네. 제목이 오케스트라를 위한 반달이라는 트랙인데요. 윤극영 작사 작곡의 우리 동요 반달을 오케스트라로 편곡한 연주입니다. 편곡과 피아노는 고은서이고요. 부다페스트 스코어링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합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아주 기분 좋아지는 곡이었죠. 살라드 드 프루이, 과일 샐러드라는 곡이었어요. 원래 부르빌이라는 프랑스의 배우이자 가수가 오래전에 1950년대 말에 불렀던 곡인데 리사 오노의 노래로 가끔 전해드렸죠. 이 곡 오늘은 유바리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싱어송라이터이자 또 샹송을 많이 부르는 샹송 가수로도 유명하죠. 유바리가 자신의 딸 보니와 함께 부른 곡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목소리가 참 예쁘죠. 정말 귀여운 소리를 내네요. 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옹달샘이었어요. 원래 그 독일 민요 질허, 프리드리히 질허가 정리한 독일 민요 선율에 윤석중이 우리말 가사를 붙인 동요 옹달샘 많이 기억하시죠? 이 곡을 피아노로 연주했는데요. 루비스 폴카 피아니스트의 연주였습니다. 루비스 폴카는 레이블 이름이죠. 루비스 폴카의 피아니스트들이 함께 연주한 옹달샘이었습니다. 그 전에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우리 동요 반다를 오케스트라와 피아노로 연주했죠. 그래서 트랙의 제목이 오케스트라를 위한 반달이었습니다. 고은서의 편곡과 피아노, 부다페스트 스코어링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 주 선물 전에 안내해드리기 전에 사연 또 들어와 있네요. 1621번 쓰시는 분, 새음 오늘 생방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하셨네요. 저는 일터에서 이번 주 중요한 발표 자료를 검토 중입니다. 새음과 함께하니 일이 술술 풀리네요 라고 보내주셨고, 그리고 이석진님이네요. 그렇죠?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시면서 긴 연휴 근무에 다소 피곤하지만 새음 덕분에 동심으로 돌아가는 느낌이네요 하셨어요. 네, 오늘 일터에 나와 계신 두 분의 사연.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또 기분은 좋다고 하셨네요. 네, 두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을 위한 선물 안내해드리죠. 음반 선물입니다. 작곡가 자신이 직접 연주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전곡집 3LP 박스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는 러시아 출신의 위대한 작곡가이자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이기도 했죠.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에는 미국으로 망명해서 절대적인 인기를 누리는 피아니스트로서 활약합니다. 이 음반에는 바로 이 미국 활동 시기의 연주가 담겨 있습니다. 1939년부터 40년 사이에 녹음된 피아노 협주곡 1번부터 4번까지 전곡과 함께 1928년에 직접 연주한 C샵 단조 프렐류드 작품 번호 3-2 그리고 로스트로포비치의 첼로와 알렉산더 데듀킨의 피아노 연주로 보칼리세 작품 번호 34-14 그리고 에드가 앨런 포우의 시를 바탕으로 작곡한 합창교향곡 종, 더 벨스 작품 번호 35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500세트 넘버링 한정판에 이 LP세트를 이번 주 다섯 분께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 선물방에 이벤트 신청란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이번 주 금요일 저녁 방송이 끝난 후에 발표하고 또 선곡표에도 올려두겠습니다. 이번 선물 드리는 음반에 수록되어 있는 연주 한 곡 또 전해드리죠.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세 작품 번호 34-14 무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의 첼로 알렉산더 데듀킨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우산과 가방을 들고 동풍을 타고 날아온 신비로운 보모. 메리 포핀스는 영국 작가 파멜라 린든 트래버스가 1934년부터 1988년까지 간헐적으로 발표한 8권의 시리즈물입니다. 1930년대의 영국 런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원작 소설 속 메리 포핀스는 엄격하고 냉정하고 또 허영심 강한 인물로 그려져 있죠. 앵무새 머리 손잡이가 달린 우산, 무엇이든 나오는 가방이 메리 포핀스의 상징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메리 포핀스의 이미지는 영화에서 완성됐죠. 1964년 줄리 앤드류스가 메리 포핀스 역을 맡았던 바로 그 영화 속에 우리가 기억하는 다정하고 유쾌한 메리 포핀스가 있습니다. 실사와 애니메이션이 합쳐진 영화, 당시로선 무척 놀랍고 흥미로운 작품이었고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죠. 바로 그 1964년 뮤지컬 영화 메리 포핀스에서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A Spoonful of Sugar인데요. 훌륭한 보모 메리 포핀스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곡이죠. 설탕 한 스푼이면 쓴 약도 즐겁게 삼킬 수 있다는 가사처럼 고된 일상이나 의무도 시선을 달리하면 즐거움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걸 노래하고 있습니다. 메리 포핀스의 주제곡 춤춤 체리도 준비했는데요. 이 노래는 이듬해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수상했죠. 굴뚝 청소부 버트가 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보면 수검댕이 묻어 지저분한 버트가 두 아이의 손을 잡고 걷는 장면도 나오고 지나가는 이웃들이 그에게 악수를 청하고 즐겁게 인사하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영국엔 굴뚝 청소부와 악수하면 행운이 온다는 속설이 있다죠. 이 영화에서 이웃들이 굴뚝 청소부를 환대하는 장면에는 행운이라는 이유 말고도 낮고 힘든 곳에서 일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노동을 신성하게 여기는 시선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메리 포핀스에 흐르는 두 곡 들어보시죠.
1: In every job that must be done, there is an element of fun. You find the fun and snap, the job's a game. And every task you undertake

세대를 초월해서 메리 포핀스는 지금도 여전히 기억되고 있죠. 메리 포핀스에겐 어떤 특별한 점이 있어서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사랑받고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메리 포핀스는 단순히 아이들을 돌보는 보모를 넘어 상상력의 힘과 일상의 마법을 상징하는 아이콘이죠. 또 시대를 초월한 다정한 보살핌의 상징으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마법의 내니 메리 포핀스의 가방에서는 온갖 것이 나왔죠. 심지어 옷걸이와 침대도 나오는데 아이들에겐 이만큼 놀라운 능력이 없습니다. 어른이 돼서도 가끔 이런 존재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존재, 우리의 다정하고 너그러운 안전기지. 그래서 메리 포핀스가 우산을 펴고 두 아이와 하늘을 나는 장면을 보면 지금도 즐거워지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영화 메리 포핀스에 흐르던 두 곡, A Spoonful of Sugar, 줄리 앤드루스의 노래, 그리고 춤춤 체리, 닉 밴다이크와 아이들의 두 아이들, 그리고 뒷부분에는 줄리 앤드루스도 함께 노래를 불러주었죠.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애니메이션 노래인데요. 1950년 디즈니 뮤지컬 애니메이션 신데렐라에서 요술 할머니의 주문입니다. 요술 할머니가 신데렐라를 궁으로 보내기 위해서 각종 요술을 부리죠. 그럴 때마다 하는 주문인데요. 비비디 바비디 부. 이 곡 오늘은 루이 암스트롱의 노래로 들어보시죠.

루이 암스트롱이 노래한 비비디 바비디 부였습니다. 뮤지컬 애니메이션 신데렐라의 노래였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5월 5일 어린이날 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7시 2분입니다.

영화 기쿠지로의 여름 OST에서 썸머 전해드렸습니다. 기타노 다케시 감독 주연의 영화였죠. 히사이시조의 오리지널 스코어 전해드렸습니다. 5239번 쓰시는 분 옥수동 빵집 오늘도 새음과 함께합니다. 어릴 때 어린이날 아빠 엄마랑 경양식집 가서 돈가스 먹었던 기억나요. 그 맛은 지금 50 중반이지만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예쁜 추억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7526번 쓰시는 분 66년 전 아기 노래회 때 사진입니다. 제가 나뭇잎에 독창도 했습니다. 하시면서 아, 구자영 할머니라고 소개해 주셨네요. 그리고 사진도 네, 보내주셔서 보이는 라디오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느 분이신지 어느 어린이인지는 모르겠네요. 네,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네, 66년 전 사진이라고 하셨어요. 흑백 사진에 그 정겨움이 또 있네요. 고맙습니다. 또 3798번 쓰시는 분은 어린이날 고향에 계신 친정엄마와 주문진 바다로 여행 다녀왔어요. 푸르고 맑은 바다와 하얀 파도를 보니 가슴이 뻥 뚫렸답니다. 어린 시절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던 엄마의 작아진 모습을 보니 괜시리 마음이 짠해지네요. 저도 벌써 자라버린 어린이인가 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3798번 쓰시는 분. 네, 어머니와 또 즐겁고 행복한 시간 많이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두 곡을 이어드릴 텐데요. 먼저 Yesterday When I Was Young입니다. 이 곡 원래 샹송이죠. 샤를 아즈나부르가 불렀던 Hier Encore라는 샹송이 원곡인데 이 같은 제목으로 Yesterday When I Was Young이라는 제목으로 아즈나부르가 직접 영어로도 불렀습니다. 하지만 로이 클라크가 2년 뒤에 부른 1969년 곡이 많은 사랑을 받았죠. 히트곡이 됐었는데요. 오늘은 로이 클락이 그 뒤에 세월이 좀 많이 지나서 다시 녹음한 버전으로 전해드리죠. 로이 클락의 목소리와 그의 기타 연주 그리고 에리히 쿤셀이 지휘하는 신시내티 팝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Yesterday When I Was Young 들어보시죠.

젊은 시절과 어린 시절을 추억하는 노래였습니다. 두 곡이었어요. 방금 들으신 곡 아다모의 노래였습니다. 살바토레 아다모, 이탈리아 시칠리아 출신의 벨기에 샹송 가수죠. 직접 작사 작곡하고 노래한 내 어린 시절의 시냇가 Le Ruisseau de mon enfance였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운 시냇가라고 소개된 60년대 말 샹송이었고요. 그전에는 Yesterday when I was young, 이에헝꺼라는 지난날이여 다시 한번이라는 샬라즈나브르의 샹송을 영어로 노래했죠. 루이 클락의 목소리와 기타 연주, 에릭 쿤셀이 지휘한 신시내티 팝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박연경 씨,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네요. 와, 가끔씩 이곳저곳에서 듣게 되면 반가운 세상의 모든 음악. 라이브 영상 처음 봅니다 라고 하셨어요. 보이는 라디오 하는지 모르셨군요. 네. 네, 앞으로 또 자주 들어와 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이번에는 깐소네입니다. 피오렐라 만노이아라는 이탈리아 가수가 노래하는데요. 제목이 La Giostra della Memoria입니다. 추억의 회전목마 들어보시죠.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알레산드로 사피나, 이탈리아의 파페라 테너 가수의 노래였죠. 루나, 달이었습니다. 로마노 무스마라라는 작곡가, 이탈리아 출신이지만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다 활동을 오고 가며 활동을 해왔는데요. 영화음악가로도 또 좋은 음악 많이 들려요.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가 곡을 쓰고 편곡하고 프로듀스한 알레산드로 사피나의 데뷔 앨범에서 루나, 달 들으셨습니다. 그 전에는 역시 이탈리아 가수 피오렐라 만노이아의 노래 라지오 스트라델라 메모리아, 추억의 회전 목마였고요. 이번에는 같은 분이 두 분이 같은 곡을 정하셨네요. 3260번 쓰시는 분, 작년 여름 헨델의 파사칼리아를 듣고 연습을 시작해서 지금은 외워서 연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셨고, 6947번 쓰시는 분, 이 곡을 피아노 연주로 신청합니다. 여리여리한 멜로디인 줄 알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구간에서는 이해를, 다른 구간에서는 격려를, 마지막엔 치유까지 선사해준 곡입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해준, 그래서 제가 애정하는 곡입니다 라고 정하신 곡 궁금하시죠? 헨델의 합시코드 모음곡 7번 G단조, 헨델 작품 번호 432 가운데 여섯 번째 곡 파사칼리아입니다. 이 곡을 안 그펠렉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핸델의 합시코드 모음곡 7번 G단조 핸델 작품 번호 432 가운데 파사칼리아 들으셨습니다. 안나 크펠렉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어요. 박한결 씨, 오늘로써 142일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아기의 첫 어린이날을 맞아 신청곡 남겨요. 아기를 키우는 시간이 때때로 힘에 부치긴 하지만 아기는 더할 나위 없이 사랑스럽고 함께하는 시간은 행복이 더 큽니다. 저보다 훨씬 고생이 많은 존경하는 아내에게도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날을 맞아서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아기 산유리도 이름과 같이 산처럼 푸르고 너르며 마음에는 그리 깃드는 사람으로 자라길 바랍니다. 아주 정성스러운 사연과 함께 여러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셨는데 오늘 첫 어린이날을 맞은 아기 산유리 위해서 청하신 곡 가운데 이 곡 전해드리죠. The Delphonics의 Lala Means I Love You입니다.

The Delphonics의 Lala Means I Love You 오늘은 연주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애니메이션 코코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OST에서 주제가 Remember Me 전해드리죠. 미겔 그리고 나탈리아 라푸르카데가 함께 노래합니다.

무엇이든 삼켜버리는 마법상자라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세상이 힘들고 속상한 일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겪는다는 걸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책이죠. 이 마법상자가 가진 최고의 기능은 삼켜버리는 것이지만 진짜 효능은 아이들의 내면을 정직하게 비추는 거울 역할에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의외로 싫다는 말, 억울하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먹기 싫은 생선부터 해야 할 일만 한가득인 하루와 나의 우주였던 엄마가 내 편이 아니라는 절망까지. 자기 결정권이 없는 아이들에겐 억울한 일이 많죠. 그럴 때 등장한 그림 속 마법상자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놀라운 선택권을 선물합니다. 아이가 생선이 먹기 싫다고 했더니 마법상자 속으로 사라지고 옆집의 시끄러운 소음도 사라집니다. 억울하게 나만 혼내는 선생님과 못된 친구들도 사라지고 귀찮게 하는 동생도 사라지죠. 독자에게 가장 충격적인 건 엄마를 사라지게 하는 장면입니다. 동생 편 만드는 엄마도 싫어 그렇게 말했더니 엄마가 사라지죠. 그건 엄마가 믿다는 선언이라기보다는 내 마음이 속상하고 억울하고 무겁다는 말이었을 겁니다. 모두 다 사라진 집에 혼자 남은 아이는 이제 나는 자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표정은 시무룩하고 자유를 찾았다며 하는 일은 기껏해야 텔레비전을 마음껏 보는 일이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책을 읽어주면 아이들은 정말 쉬지 않고 마법상자에 넣고 싶은 걸 말한다고 합니다.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을 해소할 수 있도록 책이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싫은 존재가 다 사라진 뒤에 마주한 상황은 어떨까? 어린이들에게 생각해 볼 공간도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마법상자에 넣어버렸던 대상들과 화해할 시간을 주면 아이들은 상자의 뚜껑을 다시 열어 하나씩 꺼내준다고 하네요. 그런데 끝끝내 꺼내주지 않는 대상도 있다고 합니다. 과연 누구를, 어떤 대상을 끝끝내

보내주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통해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억울한 마음만큼은 해소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이런 마법 상자를 마음에 하나 마련해 두고 미움을 다스리고 싫어하는 것을 대하는 마음도 배우고 억울함을 해소하며 좀 더 좋은 내가 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쉼표 하나, 무엇이든 삼켜버리는 마법상자라는 그림책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미워하는 마음과 또 억울한 마음까지 다 받아주는 마법상자, 나에게도 하나쯤 있으면 좋겠죠. 오늘 저녁에 쉼표 하나에 이어서 전해드린 곡, 리처드 클레이더만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Souvenir d'enfance, 어린 시절의 추억. 이었는데요. 우리에게는 사랑의 크리스티나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곡이죠. 어린 시절의 추억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끝곡 전해드릴 시간인데요.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가운데 눈송이들의 왈츠입니다. 키릴 콘드라신이 지휘하는 모스크바 어린이 합창단 모스크바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가운데 눈송이들의 왈츠, 키릴 콘드라신이 지휘한 모스크바 어린이 합창단과 모스크바 필하모닉의 연주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이흥규,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명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명반 매주 화요일 중심 시간대에 집중감상곡, 교향곡, 관현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버트 슈만의 교향곡 3번 E플랫장조 작품 번호 97 라인 전악장을 레나드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리너 필하모니카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요하네스 브람스의 피아노 5중주 F단조 작품 번호 34 크리스토퍼 에셴바흐의 피아노와 아마데우스 4중지단의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은주 명음악 오늘 첫 곡 프란치 리스트의 교향시 가운데 한 곡 준비했습니다. 베토벤의 설레에 따라서 리스트는 자신의 교향시도 어둠에서 광명이라는 그런 그 주제를 갖고 모토를 갖고 작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곡이죠. 타소, 비탄과 승리, 썰 번호 96, 쿠르트 마주어가 지휘하는 라이프지히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작곡가 가운데 프란츠 리스트만큼 독서량이 많았던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 산물들이 그의 음악으로 다 표현되고 있습니다. 타소, 비탄과 승리, 작품번호 96, 교향시죠. 코르트 마주어가 주의하는 라이프치히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 연주, 오늘 명연주 명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브람스의 피아노 5중주입니다. 이 시간 통해서는 폴리니와 이탈리아 4중주단의 연주 많이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은 단아한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피아노 5중주 F단조 작품번호 34, 크리스토퍼 에셴바흐의 피아노 아마데우스 4중주단의 연주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피아노 5중주의 부단조 작품 번호 34, 크리스토퍼 에셴바크의 피아노 아마데우스 4중주단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명연주 명음반 매일 장르별로 집중 감상곡 정해놓고 해설과 함께 대곡 위주로 음악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슈만의 교향곡 3번이죠. 라인 전악장 준비했습니다. 1850년이죠. 슈만은 페르디난트 힐러의 추천으로 뒤셀도르프의 지휘자가 돼서 9월에는 드레스덴에서 뒤셀도르프로 이사를 합니다. 3번 교향곡은 이 라인 지방으로 여행을 하면서 또 머물게 된 걸 계기로 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제 보통 라인 교향곡으로 불리고 있죠. 특히 쾰른과 그 성당은 슈만에게 아주 강렬한 인상을 줬죠. 사악장은 장엄한 의식의 반주적인 성격으로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쾰른의 대주교가 추기경으로 승격된 것을 축전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작품 번호 129의 첼로 협주곡이 작곡되기도 했죠. 이 교향곡은 그 뒤를 이어서 11월 2일부터 9일 사이에 단숨에 완성이 됩니다. 이 악장의 스케르초가 빈풍의 스케르초가 아니라 민속 춤곡인 유연한 그런 점, 그리고 사악장의 전주곡 같은 성격으로 삽입되어 있다는 점, 그래서 양식상의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악장에서는 베토벤의 교향곡 영웅과 어떤 근친성을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초연은 완성된 다음에, 다시 말해서 1851년 2월 6일 뒤셀도르프에서 슈만 자신의 지휘로 이루어졌고요. 같은 달 25일에도 역시 슈만 지휘로 쾰른에서 연주됐지만 초연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쨌든 슈만을 대표하는 그런 명작으로 오늘날 자주 연주되고 있죠. 정말 웅원한 그런 기백과 또 시원한 느낌들, 이런 걸 담아내고 있는, 물론 이제 슈만의 관현악적인 약점을 지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슈만 자체의 매력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수수한 매력이 또 있죠. 오늘 연주는 정말 이 곡에 관한한 뭐 이의 제기가 필요 없는 그런 명연 중의 명연입니다. 번스타인의 지휘로 준비했습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교향곡 3번 이프레장쇼 작품 번호 97 라인,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비너 필하모니코의 연주입니다.

로버트 슈만의 교향곡 3번 이플레장쇼 작품 번호 97 라인 전악장이었습니다. 레나드 번스타인이 주연하는 비너 필하모니코의 연주였습니다. 이 곡은 말러가 관현악 파트보를 새로 쓴 그런 버전이 있죠. 이런 버전으로도 가끔 연주가 되곤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말러가 너무 과장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슈만 그 자체로 아름다운 그리고 감동적인 곡입니다. 수서함이 있죠. 로버트 슈만의 교향곡 3번 이플레장쇼 작품 번호 97 라인 전악장 레나드 번스타인이 주연하는 위너 필하모니코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 곡 안토니오 비발디의 4개 가운데 협주곡 G단조 리옹 번호 315 여름 볼프강 슈나이더 안의 바이올린 루돌프 바움가르트너가 주연하는 페스티벌 스트링스

비발디의 4개 가운데 협주곡 G단조 리옹번호 315 여름 볼파항 슈나이단의 바이올린 루돌프 바움가르트너가 주의하는 페스티벌 스트링스 루체른의 연주였습니다. 명은지 명음만 끝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보통 소설책 한 권은 수백 페이지의 글자 수는 10만 자가 넘기도 합니다. 작가들은 이런 내용을 몇 달, 몇 년 또는 수십 년에 걸쳐 완성하고요. 그 과정 속엔 도입부, 전개, 하이라이트 같은 장면들이 모두 담깁니다. 오랜 창작의 시간이 빠짐없이 이어졌을 때 비로소 한 권의 책이 탄생하는 거죠. 작은 노력 하나, 지루하고 고단하게 느껴졌던 시간들이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하루도 인생이란 멋진 작품 안에서 가장 중요한 페이지로 기록될지 모르겠어요. 첫 곡 박순아 작곡의 하늘바라기, 김문주의 25년 가야금으로 연주합니다.

하늘바라기 김문주의 25연 가야금 연주로 오늘 첫 곡 함께 했습니다. 시간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들이 모여 결국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새벽이라 나막신 끌고 산문을 나서니 아침 햇살 골짜기에 이내를 흩는구나. 황량한 길은 아름드리 바위가 많고 고인물은 모두 다 이름난 못이라오. 물방아 소리 들으려 성근 나무에 기대고 비석을 보려고 가파른 바위를 오른다오. 박연이야 가다 보면 절로 이를 터이니 곳에 따라 잠시 쉬어가도 무방하리라.

조선시대 김희안의 시 폭포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폭포는 박연폭포입니다. 개성시 북부에 있고요. 금강산의 구룡폭포, 설악산의 대승폭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폭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김희안은 산 속 어느 집에 머물다가 박연폭포를 보겠다고 새벽부터 길을 나섰어요. 그리고 도중에 여러 바위와 이름난 연못에서 멈추고 다른 곳을 향해 방향을 들기도 했습니다. 박연폭포란 목적지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 한 길을 따라 쭉 가기보단 여기저기 들리면서 여유롭게 유람한 겁니다. 민요 개성난봉가 전병훈과 여러분의 소리입니다.

민요 개성난봉가 전병훈과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지원석이 작곡한 박연폭포를 장은선의 검은고와 김혜진의 장구반주로 들려드립니다.

우포, 장은선의 검은구와 김혜진의 장구 반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욱이 작곡한 대금과 가야금, 기타를 위한 탈의 소리, 어울림의 연주입니다.

함경도 지방에서 전하는 토속민요 가운데 아스랑가가 있습니다. 토속민요란 한 지역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온 노래를 뜻하는데요. 향토민요라고도 합니다. 반대로 전문 소리꾼이 세련되게 다듬어서 부른 노래는 통속민요라고 하죠. 아스랑은 아리랑과 쓰리랑이 합쳐진 말이란 설이 있지만 정확한 의미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정 세워라, 오고 가지를 말아라. 장안의 호걸이 모두 늙어 가누나. 산천이 고와서 내가 여기를 왔나요? 정든 임 계신 곳, 내가 여기를 왔지요. 장안은 중국 한나라와 당나라 두 나라의 수도였던 곳인데요. 나중엔 큰 도시나 수도를 뜻하는 대명사로 쓰이게 됐습니다. 호걸은 힘세고 용맹한 사람을 의미하죠. 함경도 민요 아스랑가 다음 사설입니다. 바람아 광풍아 내가 나 부지를 말아라. 송풍 낙엽이 모두가 떨어지누나. 바람이 불어서 낙엽이 떨어지면 한 세월이 또 간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마지막 사설엔 이렇게 노래합니다. 세월아 내월아 오고 가지를 말아라. 아까운 청춘이 모두가 늙어간다. 그럼 인생 무상과 쓸쓸함이 담긴 노래 함경도 민요 아스랑가를 유지숙과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함경도 민요 아스랑가 유지숙과 여러분의 소리였습니다. 이어서 미소컴퍼니의 연주로 별의 바다 함께 감상하시죠.

전통악기를 기반으로 다양한 음악적 경계를 넘나들며 시대를 관통하는 국악 그룹이죠. 미소컴퍼니의 연주로 별의 바다 감상하셨습니다. 지금 내딛는 한 걸음으로 목적지에 도착할 순 없는 일이죠. 한 발씩 나아가는 꾸준함 뿐만 아니라 버텨내고 참아내는 인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은요, 앙상블 더류의 연주와 노래로 만선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 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오늘 아침은 주세페 토롤리의 음악으로 시작합니다. 사성부 협주곡 작품 6의 1인데요. 리날도 알렉산드리니가 이끄는 콘체르토 이탈리아노가 연주합니다.

주세페 토렐리의 사성부 협주곡 작품 6의 1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프레스토로 시작해서 알레그로, 아다지오, 알레그로까지 리날도 알렉산드르니가 이끄는 콘체르토 이탈리아노가 연주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18세기 영국의 작곡가 토마스 빈센트의 오보와 바소 콘티누를 위한 소나타 2단초 작품 1의 2 들으시죠. 안단테, 알레그로 콘스피리토, 아다지오, 알레그로의 전악장이고요. 가나시 콘서트 퀼린이 연주합니다.

토마스 빈센트의 오버와 바소 콘티누를 위한 소나타의 단조 작품 1회의 전악장 가나시의 콘서트 쾰른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18세기 영국 작곡가의 작품이었는데요. 이번엔 18세기 독일로 떠납니다. 칼 프리드리히 아벨의 바이올린, 첼로, 건반악기를 위한 소나타 C장조 작품 2의 1번입니다.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2악장 템포디 미뉴에토를 미클로스 슈파니의 탄젠트 피아노, 라슬로 파울릭의 바이올린, 발라슈마테의 첼로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칼 프리드리 아벨의 바이올린 첼로 건반악기를 위한 소나타 3장조 작품 이에일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탄젠트 피아노 연주에는 미클로스 슈파니, 라슬로 파울렉의 바이올린, 발라슈 마테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소중한 하루의 기분 좋은 시작. KBS 클래식 FM 새 아침의 클래식. 5월 6일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 아침의 클래식 이번엔 헨델의 성악곡 준비했습니다. 오라토리오 명랑한 사람, 사색하는 사람, 온화한 사람, 헨델 작품 번호 55 중에서 즐거운 종소리가 온 주위에 퍼지도록 이란 곡입니다. 명랑한 사람 그리고 합창단이 함께 부르는 애연데요. 활기차고 즐거운 축제의 낮을 거쳐서 하루가 저물어 고요해지는 사색의 저녁에 이르기까지 음악적 대비가 느껴지는 그런 작품입니다. 명랑한 사람은 보이소프라노 레오 제민스가 노래하고요. 윌리엄 크리스티가 지휘하는 레자르 플로리상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함께 전해드립니다.

핸델의 오라토리오, 명랑한 사람, 사색하는 사람, 온화한 사람, 핸델 작품 번호 55 중에서 즐거운 종소리가 온 주위에 퍼지도록 띄워드렸습니다. 보이소프라노 레오 제민슨의 노래, 윌리엄 크리스티가 지휘하는 레자로 플로리상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음악, 게오르크 필립 텔레만의 리코더, 바순, 두대 바이올린, 비올라, 바소 콘티누를 위한 협주곡 F장조입니다. 라르고로 시작해서 비바체, 그라베, 알레그로까지 프란스 브리헌의 리코더 연주, 오토 플라이슈만의 바순, 니콜라우스 아르농크루가 이끄는 콘첸투스 모지쿠스 빈이 함께 연주합니다. 전체 연주 시간 약 19분입니다.

게오르크 필립 텔레만의 리코더, 바순, 두대 바이올린, 비올라, 바소 콘티누를 위한 협조, F장조,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프란스 비리현의 리코더 연주, 오토 플라이슈만의 바순, 니콜라우스 아르농크루가 이끄는 콘첸투스 무지쿠스 빈이 함께한 연주였습니다. 오늘 새아침의 클래식 바흐의 음악으로 마칩니다. 평균율 클라비오 곡집 1권 중에서 프렐류드와 푸가 2번 C단조, 바흐 작품 번호 847을 셀린 프리쉬의 합시코드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살림 프리쉬의 합시코드 연주로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오 곡집 1권 중에서 프렐류드와 푸가 2번 C단조 바흐 작품 번호 847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소중하게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현희,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주의 시작은 늘 조율, 튜닝부터입니다. 특히 오래전 시대악기는 현대악기보다 예민해서 기온과 습도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특히 공연장 조명의 열기 때문에 음정이 변하거나 건조해서 현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꼼꼼히 조율해둬야 하죠. 휴일이 지나 다시 월요일 같은 수요일을 맞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도 연주를 앞둔 악기처럼 정확하고 팽팽하게 잘 조율하고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작가 사라 벤 브레스낙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화로움이란 삶의 선율이 잘 조율됐을 때 우리가 느끼는 내면의 만족감이다.

슈베르트의 피아노 오중주 도이치 번호 667 중 4악장 가곡 송어 주제와 변주 보로딘 현악 4중주단의 연주였고요. 피아노 연주에는 스비아토슬라프 리히터였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출발 FM과 함께 이재후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진행하고 있는 아나운서 남현종입니다. 5월 6일 수요일 오늘을 여는 한마디 조화로움이란 삶의 선율이 잘 조율됐을 때 우리가 느끼는 내면의 만족감이다. 미국의 작가 사라 벤 브레스나의 말입니다. 연휴가 끝났습니다. 다들 잘 쉬고 오셨나요? 튜닝 잘하고 오셨는지 이 삶의 선율들을 잘 조율하고 오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연휴 때 푹 쉬고 오늘 또 이제 여러분들

0: 함께 하게 됐는데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나 동료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어제 만났을 때 내일 출근이 믿기지가 않는다. 지난 금요일 연휴부터 해서 월요일 때 연차 쓰신 분들은 짧고도 길었던 그 5일간의 연휴가 끝나고 출근하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또 휴식을 잘 했으니 업무를 해야 삶의 선율이 또 한번 맞춰지겠죠. 아마 이 시간 각자의 영역으로 출근하고 있을 출근의 달인들을 응원하면서 출발 FM과 함께 좋은 음악 많이 준비했으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월 6일 수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 이재호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진행하고 있는 아나운서 남현종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리스트의 라 캄파넬라, BOT의 바이올린 협주곡 22번, 카뮈 생상스의 교향곡 1번 같은 곡들 들으실 수 있습니다. 2부 코너 3분 백과, 이번 주 주제는 음악사 최고의 작곡 영재입니다. 오늘은 41개월의 곡을 쓴 작곡가에 관한 얘기 준비했습니다. 1부 코너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5월의 주제는 이야기가 있는 표제 음악입니다. 1부 끝에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있고요. 2부 끝에는 한 줄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발 FM과 함께 앞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 문자는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신 분 중에서 몇 분 꼽아서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커피 교환권도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 있는 날입니다. 지금 이 방송 유튜브 KBS 클래식 FM 계정에서 실시간 스트리밍 또 애플리케이션 콩을 통해서도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연휴가 지나고 출근하는 날인데 날씨는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강혜종 씨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일상으로 돌아온 첫날인데 일상처럼 안정적인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 어디서나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고요. 밤이 되면 높은 구름이 들어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요즘처럼 옷차림이 고민일 때가 있을까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오늘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15도 내외, 경상권은 20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조금씩 오르듯 낮 기온이 올라서 예년 기온은 이제는 웃돌겠습니다. 서울이 24도, 강릉 대구가 26도, 대전 전주 25도 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가벼운 더위가 느껴져 반소매 옷차림도 무난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중부 서해안과 동쪽 해안 산지 쪽에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5mm 안팎이 되겠고요. 내일 전국적으로 기압골 영향권에 들면서 날이 흐려지고 낮 기온이 상승이 저지되면서 서울이 19도에 머무는 등 선선해지겠습니다. 오늘은 오존농도 자외선 지수 모두 높아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0.6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0번, 쾌일번호 466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피아노 연주의 마리아 주앙 피레스였고요.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제휘한 모차르트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5162 쓰시는 분, 육아휴직 중이라 저의 일터는 거실이에요. 분명 집인데 왜 이리 출근이 힘든지. 오늘도 8개월 아기와 클래식 들으면서 하루 시작합니다. 아, 출근이 거실인 게 사실 더 힘들 것 같아요. 저는 명절 때 하루 이틀 조카들 봐주기만 해도 명절 연휴 지나고 나서 온몸에 몸살이 다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이를 전 아직 안 키워봤으니까 8개월이면 어느 정도일까 검색을 해봤더니 옹알이도 하고 막 이제 기어다니고 이런저런 물건 짚고 그럴 때라고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하루 종일 24시간 아기에게 시선을 뗄 수 없으니까 조금 더 고됨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엄마 엄마 아빠 아빠 이름을 좀 불러줄 때니까 그 호칭 들으면 모든 보상을 받는 그런 기분 아닐까요? 존경합니다. 4089 쓰시는 분, 난임병원에 임신 여부 확인하러 출근 전에 체열하러 왔는데 긴장이 돼서 클래식 FM 들으며 마음을 진정 중입니다. 세상의 어머님들 모두 존경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긴장이 되는 게 당연할 것 같습니다. 긴장이 되는 건 당연하지만 잘하고 계십니다. 클래식 들으면서 마음 조금 차분하게 먹으시면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곧 또 어버이날이잖아요. 좋은 소식 들려오면 다시 한번 출발 FM과 함께 꼭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힘내시라고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세상의 모든 어버이들에게 또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각자 바라는 예쁜 보물이 찾아오길 바라면서 자, 이어서 또 좋은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요한 스트라우스 2세의 샤츠발처, 작품 번호 418, 보물왈츠. 비올레타 폴카 프랑시스, 작품 번호 404, 비올레타 프랑스풍 폴카.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한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고 오겠습니다.

요한 스트라우스 2세의 샤츠 발처, 작품 번호 418, 보물 왈츠. 이어서 들으신 곡은 비올레타 폴카 프랑세즈, 작품 번호 404, 비올레타 프랑스 풍 폴카,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한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시간입니다. 5월에는 이야기가 있는 표제 음악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시벨리우스의 왈츠 두 곡 준비했는데요. 시벨리우스는 1903년 죽음이라는 뜻의 연극 쿠올레마 상연에서 음악 작업을 맡았습니다. 이듬해엔 그중 한 곡을 골라 오케스트라로 편곡하고 슬픈 왈츠라는 제목을 붙여서 악보를 출판했는데 이 음악의 줄거리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한 병든 여자가 꿈속에서 왈츠 춤을 추고 있다. 곧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그러자 모든 것이 사라지고 문 앞에는 죽음이 서 있었다. 만약 이 얘기를 모른 채 음악을 들었다면 의문점이

저자 시벨리우스는 1911년 연극 쿠울레마의 재상연을 위해서 슬픈 왈츠와 짝을 이루는 낭만적 왈츠를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3박자춤 왈츠에 실린 슬픔과 낭만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분은 슬픔과 낭만 어느 쪽에 귀를 더 쫑긋하게 될까요? 들어보죠. 시벨리우스의 마이스트리스테 작품 번호 44-1 슬픈 왈츠 산투 마티아스 루발리가 지휘한 예테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고요. 이어서 마이스 로만티크 작품 번호 62-B 낭만적 왈츠 네메 예르비가 지휘한 예테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시벨리우스의 왈츠 두 곡, 먼저 들으신 곡은 말스트리스테 작품 번호 44-1 슬픈 왈츠, 상투 마티아스 루발리가 지휘한 예테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말스 로만티크 작품 번호 62B 낭만적 왈츠, 역시 예테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 지휘에는 네메 예르비였습니다. 이어서 편식의 유혹 시간입니다. 연주자 편. 매주 명곡 한 곡을 선정해서 닷새 동안 각기 다른 다섯 명의 연주를 비교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4주 동안 편식의 유혹은 연주자 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주자 편에서 소개했던 명곡과 명연주를 매일 하나씩 다시 꺼내보는 특별한 시간. 오늘은 지난해 6월 30일부터 닷새 동안 감상했던 리스트의 라 캄파넬라 준비했습니다. 발렌티나 리시차, 랑랑, 프랑스 글리다, 선우 예권, 제르치 치프라이 연주로 감상했었는데 오늘은 이분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편식의 유혹 오늘의 연주자는 프랑스 글리다였습니다. 프랑스 글리다의 피아노 연주로 리스트의 파가니니 대연습곡 3번 라 캄파넬라 들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입니다.

미국의 작가 사라 벤 브레스낙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화로움이란 삶의 선율이 잘 조율되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내면의 만족감이다. 5월 6일 수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 저는 아나운서 남현종입니다.

피에트로 마스카니의 오페라 카발레리아 아루스티카나 중 간주곡 투간소 키에프가 지휘한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네, 출발 FM과 함께 이재호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진행하고 있는 아나운서 남현종입니다. 이재호 아나운서가 삶의 선율을 조율하기 위해서 한 달간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조금 길게 다녀오는 것 같긴 한데 아마 다녀오면 더 감미로운 목소리로 아재 개그도 한층 더 깊게 또 장착해서 돌아올 겁니다. 아마 또 한 달 동안 많은 경험을 해서 또 많은 이야기를 보따리를 싸들고 돌아오겠죠. 그때는 저도 이제 다시 출발 FM과 함께 청취자의 신분으로 듣게 될 텐데 저도 벌써 이재호 아나운서의 한 달간의 이야기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들을 곡은 조반니 바티스타 비오티의 곡입니다. 바이올린 협주곡 22번 중 3악장 아지타토 아사이, 크리스찬 테츨라프의 바이올린 연주, 파보 예르비가 지휘한 베를린 도이치 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조반니 바티스타 비오티의 바이올린 협주곡 22번 중 3악장 아지타토 아사이, 크리스티안 테츨라프의 바이올린 연주, 파보 예레비가 지휘한 베를린 도이치 교향악단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출발 FM과 함께 월요일 같은 수요일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아침인데요. 많은 분들이 일상처럼 좋은 아침이에요 인사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침 인사, 돌아온 일상 이야기 계속해서 많이 많이 들려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메시지 샵 9310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몇 분 뽑아서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3분 백과 시간입니다. 태어난 지 41개월 된 아이가 작곡을 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된 특별한 악보가 하나 있습니다. 생상스가 어릴 적에 작곡한 짧은 피아노 곡인데요. 악보에 기록된 날짜가 1839년 3월 22일. 그러니까 생상스가 태어난 지 겨우 41개월, 만 3세일 때 쓴 곡입니다. 정말 놀랍죠? 꼬마 생상스는 음악 영재였습니다. 2살 때부터 할머니에게 피아노를 배웠는데 이미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었고 또 혼자서 선율을 지었다고 하죠. 5살에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총보를 공부했습니다. 음악 외에 다른 분야에도 뛰어났습니다. 7살엔 라틴어를 익혔고 나비 채집과 지질 표본 모으기를 좋아했어요. 10살에는 플레겔홀에서 모차르트와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을 치며 피아니스트로 데뷔했는데 이때 앙코르 곡으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2곡 중에서 청중이 원하는 곡으로 치겠다고 했던 당찬 연주자였습니다. 생상스는 13살에 파리 음악원에 입학해서 성인 학생들과 함께 피아노와 오르간, 작곡을 공부했습니다. 18살에는 첫 교향곡을 작곡했는데 이 교향곡 1번이 대단히 큰 성공을 거둡니다. 재밌는 건 이 생상스는 이 곡을 처음에 익명으로 발표하고 악보까지 출판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분명 독일 작곡가의 곡이라고 예상했죠. 그런데 이 곡을 18살 생상스가 쓴 것이 밝혀지자 작곡가 샤를 구노는 생상스의 음악성을 인정했고 마그노는 어린 생상스를 프랑스 최고의 음악가로 칭송했습니다. 또 대선배인 베를리오즈는 재치있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 그에게 없는 단 하나는 바로 미숙함 뿐이다. 작곡 영재 생상스의 곡 듣죠. 까뮈 생상스의 교향곡 1번 작품 번호 2 가운데 2악장 마치 스케르초, 장자크 캉트로프가 지휘한 리에주 왕립 피라모니 오케스트라 연주고요. 이어서 타란텔라 작품 번호 6, 클라라 노바코바의 블룻, 리샤르 비에유의 클라리넷 연주, 장자크 캉트로프가 지휘한 파리 관현악 앙상블의 연주입니다.

작곡 영재 까뮤 생상의 교향곡 1번 작품번호 2중 2악장 마치 스케르초 장자크 강토르프가 지휘한 리에주 왕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타란텔라 작품번호 6 클라라 노바코바의 플루트 그리고 클라리넷에는 리샤르비에요. 아, 역시 장자크 강토르프가 지휘한 파리 관현악 앙상블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1421 쓰시는 분 안녕하세요. 오늘 친구 소연이의 딸 제인이가 바이올린 독주회를 엽니다. 초등학교 때 방과 후 수업에서 선생님께 영재성이 있다는 말을 듣고 지금까지 여러 대회에서 수상을 하면서 꾸준히 경험을 쌓아오고 있는 기특한 제인이에게 축하한다고 전해주고 싶어요. 바이올리니스트 박제인 축하해. 와, 작곡 영재 생상처럼 우리 바이올리니스트 박재인님도 대단한 또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141 쓰시는 분도 그렇고 친구 소연님도 그리고 이제 연주를 준비하고 있는 제인님도 오히려 연휴가 얼른 지나고 오늘이 오기를 기다렸을 것 같아요. 2026년 5월 6일 잊지 못할 독주회 잊지 못할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 줄 신청곡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음악과 짧은 사연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9310으로 보내주시면 매일 이 시간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연과 함께 음악이 소개된 분들께는 커피 두 잔씩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늘 한 줄 신청곡에 뽑히신 분은 휴대전화 끝번호 1067 쓰시는 분입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함께 듣고 있어요. 엘리제를 위하여를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초2 여자아이. 삼촌 돌아온 기념으로 엘리제를 위하여 틀어줬으면 좋겠다고 조잘거려요. 신청곡이 나온다면 등교길이 훨씬 즐거워질 것 같아요. 아직 이재후 삼촌 안 돌아왔습니다. 제가 잘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도 저와 이재우 아나운서가 나이차가 좀 있는데 이재우 아저씨라면 저는 삼촌, 오빠까지 노려봐도 될까요? 아무튼 잘하고 있다는 의미로 기분 좋게 들었습니다. 커피 두 잔 보내드렸고요. 신청곡도 들어야죠.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 그리고 이어서 피아노 소나타 13번 작품번호 21-1 1악장 안단테 알레그로 템포 프리모 이어서 4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템포 프리모 프레스토까지 피아노 연주의 이고르 레빗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긴 연휴가 지나고 맞이한 수요일, 월요일 같다, 생체 리듬이 달라져서 출근하는 게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전해주고 계시는데, 그래도 아마 이 시간쯤이면은 어느 정도 다들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계시거나 출근을 이미 하신 거죠. 그러면 이미 반쯤 한 겁니다. 다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금요일만 버티면 또 주말이잖아요. 남아있는 수요일과 목요일, 금요일 다들 힘내보시죠. 자, 이어서 들으실 곡은 요한 할보르센이 헨델의 이 건반악기를 위한 곡이었던 파사칼리아를 현악기를 위한 곡으로 편곡한 곡입니다. 할보르센의 헨델 주제에 의한 파사칼리아와 사라방대, 이자크 펄먼의 바이올린, 핀커스 주커만의 비올라 연주 듣겠습니다.

할모르센의 핸델 주제에 의한 파사칼리아와 사라방드, 이자크 펄먼의 바이올린, 핀커스 주커만의 비올라 연주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바이올린 베르나르츠 보르크가 지휘한 베를린 고음악 아카데미의 연주입니다. 이 곡과 함께 5월 6일 수요일 출발 FM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엔지니어 이흥규, 조충식, 작가 김지현, 이가현, 연출 현인철, 저는 아나운서 남현종이었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0: 샤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윤주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무대 공포증, 연주자들이라면 피해가기 어려운 이 두 가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첼리스트 오프라 하노이는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두 번째, 연주를 통해서 인기를 얻겠다 이 마음을 버리세요. 뭐 특별할 건 없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이 단순한 두 가지가 실천하기란 또 내 걸로 만들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해낼 수 있다면 불안함, 무대 공포증 이런 거로부터 자유로운 진정한 예술가로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고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오롯이 오늘도 나의 길을 걸어가리라 생각해보는 아침 5월 6일 수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입니다.